펼치고 쓴 기사와 당 정책이 꽃피운 새 생활을 전하는 글들, 그리고 정치 용어 집단주의 정신을 해설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절대성, 무조건성, 이것을 기질로 굳히라, 이런 제목으로 당제국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투쟁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일꾼들과 인민들의 기세를 체감하며 쓴 글을 온근 한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리당위원회들이 농촌의 3대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때 대해 쓴 기사들을 편집하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78주년을 맞으며 함경남도와 개성시에서 전쟁 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세 폭의 붉은 기높이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선구자 집단들, 이런 제목으로 희천시 고려약 공장과 개성 고려 인삼 가공 공장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된 소식과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귀국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당의 운정석에 마련된 새 공장들이 은을 내게 할때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형식주의, 열용주의, 이런 제목으로 최근 각지에서의 재해방지 사업 적용을 놓고 쓴 글과 원산농업대학의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새로 건설되고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사회문화 기사들과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8주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무간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린 소식과 주최철 생산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근무능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제목의 사설, 그리고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 철 생산 방법을 더욱 세련시키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동지와 상봉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과 러시아 연방 외무상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에 관한 공범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이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한 소식을 싣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제고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2면과 3면에 조선노동당의 가장 인민적인 정책에 떠받들려 동해의 아름다운 백사장에 펼쳐진 눈부신 경관, 이런 표지를 달고 사회주의 새 문명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돌아보고 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위대한 전승세대의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인 대중적 영웅주의에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78주년을 맞으며 함경남도와 개성시에서 전쟁 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성스러운 우리 국기에 애국의 몫이 깃들게 하자, 이런 제목의 기사와 스키모 도안에 비낀 우리 인민의 애국의 마음들에 대해 쓴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와우도구역 회창동 32 인민단의 김디노 동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순천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단원한 소식, 평안남도 승마구락부 숙소가 새로 일떠선 소식과 지적소유권과 그의 효과적 이용에 대해 쓴글 7회분,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도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과 송도원 친선야영 2026이 시작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년 소식과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 몰락은 필연이라는 데 대해 쓴 글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4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0: 보도입니다. 비범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영도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들을 명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당좌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경진 노선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강위력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나군으로 일도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힘있는 발언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노선은 위대한 시용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원님께서 철저히 구현해오신 이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의 위대한 계승이며 심화 발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역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의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권고해야 할 때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가 핵무력 건설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할 때에 대한 혁명적 대응 전략을 천명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나라를 빛내이고 내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멀고 험한 전선길, 화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어보의 정력적인 용도에 떠받들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화하도록 하시오, 우리 공화국의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 주셨습니다.
0: 천재적 예지와 비범특출한 영도력으로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종인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도 열세 해가 흘렀습니다. 우리 당이 병진 노선을 선포할 때만 해도 그 누가 오늘과 같은 변화에 대하여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족수국들은 이 나라가 실현 불가능한 길에 들어선 것으로 하여 대가를 치르고 곧 붕괴될 수 있다고 허언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와 불안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전혀 예측도 못하였던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새 모습, 새 지위, 새 강대함을 벗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최강으로 다져졌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값진 제보들은 도움드러나 그 우대에 관한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육사의 운명적인 물음들이 매우 무게 있는 답을 줄수 있었고, 또 매우 값비싼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조론회의에서 하신 중요 결론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힘이자 곧 국권이고 국이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철통같이 담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는 수정할 것도 보충할 것도 없으며 이는 우리 당의 장구한 반제투쟁사가 내린 총적 결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희생의 천출명장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모시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제일 존엄 높은 국가로 영원히 승리의 한길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3: 전력공학 부문에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탄력대 활동을 힘있게 벌여 전력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 전력공업성 부원 김필승입니다.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공업의 자립과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구 담당자들이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 능력이 높은 기술꾼들과 연구사들을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동역대에 망라시켜 그들이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력발전 부문에서 계통간 전력흐름 조정장치 개발과 교류여자 발전기술의 개발을 진행하여 현존 수력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력발전 부분에서는 보일러들이 원성능을 회복하여 출력을 높이게 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공사를 강력히 추진해서 큰 물이 우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강하천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실무 능력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일꾼들을 파견해서 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비롯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하천들의 최대 물량과 물 흐름 속도, 제방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숫자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서 바닥 파기와 제방 성토 및 장석 쌓기를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라선시의 일꾼들이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하천 바닥 파기와 해안 방조제 공사를 질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다른 도들에서도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 동원해서 제방 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3: 그다음 윈남의 북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큰 물과 산 사태가 발생해서 18일 현재 4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여러 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와 전력망, 살림집들이 파손되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0: 다음은 많은 건강 효과를 나타내는 마늘 초조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초조림은 마늘과 식초의 성분이 호상작용하기 때문에 영양상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을 썰거나 진이기면 알리신이라는 강한 항균 및 항산화 물질로 변합니다.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의 근원으로 되는 알리신은 많은 건강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에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스코르디닌,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렌,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C, 망간, 칼륨과 같은 비타민과 광물질도 풍부합니다.

0: 기억력이 약하며 체내에서의 흡수율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마늘 초절임 특유의 건강 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마늘 초절임은 단순히 매 성분들을 혼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 성분을 만들어내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4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86년에 창작된 가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천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조총영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조성중한 반서입니다. 주체비읍이 끝이 난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위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오늘도 우리 인민 누구나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위대한 오보의 2018년의 삼복절 강행권길은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휘황찬란한 내일을 위해 파쳐가신 인민사당의 자욱자욱이었습니다. 위민 헌신의 기로에 새겨진 이야기. 성원이 오르릅니다. 기온이 40도씨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계속되던 그 삼복절에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2018년 7월 1일부터 불과 30여일 동안에만도 그이께서 찾으신 곳은 평안북도와 양간도,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와시에 무려 20개 단위를 넘었으니 위대한 오보의 그 로고와 심혈을 우리 어찌 타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 뽑아봅니다. 성막 대서양 연호 종호장과 청진 가방공장, 삼천내기공장, 연풍호 방류호흡사업소, 원산 영해군인 가방공장, 송도원 종합식료공장, 강원도 양여장.
1: 2018년 7월 22일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시름시름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강원도 양여장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강원도 양여장은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일터세운 애국심이 결과물이라고 하시면서 강원도 양매장 군소대에서 발의한 강원도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품과 일본세는 전당 전국이 따라 되어야 할 투쟁기품이며 일본세라는 뜻깊은 말씀도 하시었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양매장 종업원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어 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수행한 일꾼들에게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으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사진을 찍는데 참가시켜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겁고 다짐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용도자와 인민이 한 식구처럼 모여 사진을 찍는 행복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순간순간은 지나가고 어느덧 어둠은 깃들었지만 저는 그때 가는 곳마다 푸른숲 펼쳐질 대저기의 아름다운 내일은 시시각각으로 밝아오고 있다고
0: 강원도 양여장 집인 배영숙 동지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자신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강원도 인민들의 힘과 재능, 애국심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그날 위대한 오보의 거듭되는 평가를 받아안으며 일꾼들은 자격자강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더욱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근본 열쇠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송도원 종합식료공장 과장 염금희 동지는 말합니다.
2: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거 39도씨 기온을 기록하는 첫 시간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가자 인자곱밥 생산 현장에도 들리셨습니다. 50도씨가 넘는 이 과자로 실 하나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진짜 그날 삼복술 무도일 해가지고 바깥에 온다는 39도씨를 얼어내리고 있었고 현장 안에 온다는 진짜 50도씨가 막 넘었었습니다. 그 과열 속에서 중요한 청주신 어머께서는 우리 인민들한테 가다올 가자의 색도가 최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셨으며 이 현장을 보다 더 현대적으로 꾸릴 때 대한 그런 가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청주신 어머니 그 전개하신 영상을 우러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식료품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 자신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 과열 속에서도 그 신뢰를 바쳐가시는 중요한 청취동지 그 자해된 영상을 우러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고 위대한 사랑의 품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0: 실내 온도가 50도씨가 넘는 로실에도 들려보시고 오랜 시간 제품들의 질도 가늠해보시며 생산 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이하는 송비소동지 그의 옷자락은 흘러내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의 크나큰 노고가 어려워 공장의 한 일꾼은 경이하는 송비소 동지께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그를 성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이하는 송비소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한 개 단위라도 본보기로 만들고 그 단위가 본보기로서의 영예, 명예를 계속 고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당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라고 심중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식료공업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귀중한 쌀을 찾아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경려하는 송비소동지 정녕 인민을 위함이라면 고생도 낙으로 여기시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려하는 송비소동지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이 있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끝없이 꽃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경야는 송비소 동지께서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을 찾으셨던 2018년 8월 3일을 그날은 고온 현상이 극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전해진 뒤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었던 몇 날 되지 않는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불멸할 화폭을 돌이켜보는 평양 무게도 전차공장 형용사적 묘양세

0: 동네 병탄도 이음장 소리 수준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위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바닥고무와 유리고무대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 장식 하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100점 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날 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단잠에 들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에 세용의 무게도 전차의 신조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수도의 구리로 나오셨습니다.
1: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여객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하시며 기쁨 속에 밤길을 달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민들에게 맛좋은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려 온화한 종합목장을 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 속에 그 일을 모시게 된 죄송스러운 심정을 아뢰는 한 일꾼에게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한 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만 같다고 형님은 이런 모세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2: 그날 일꾼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젓갈품이 공업화를 처음 개척하였는데 어떤가고 신심이 생기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신심이 생긴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젓갈품 생산 종령을 하나하나 여해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민들의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찬을 한 가지라도 더 놓아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 사업소를 일도 세울 구상을 펼치시고 짧은 기간에 갖가지 맛좋은 젓갈품들과 물고기 간장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료 가공 기지를 일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사랑 속에 수도 평양에서 서해안의 금산포 특산물을 맛보며 기뻐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 청비서동지의 사랑을 전해가는 인민봉사부문의 일꾼으로서 인민에 대한 밀서복무의 관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1: 모란동 금산포 특산물 상점 경리 최은희 동지의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조져옵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2018년의 삼복절 강행군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위민 혼신의 길이었습니다. 어찌 삼복절뿐이겠습니까? 인민을 요람 속에 재우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엄동소란의 대소한 계절에도 논보라 강행군길을 헤치시며 인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참으로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를 높이 모시어 인민의 행복은 끝없습니다. 위민 혼신의 기루에 새겨진 이야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서구 만은비 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만은비 중급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은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4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전쟁의 포화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 저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더욱 부강할 저국의 미래를 안아올 우리 인민의 불같은 맹세를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를 보내드립니다.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21분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지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불변의 진로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47분에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선생님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생활의 문길이 부른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일기예보와 중기해상예보를 보내드립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6분 방송국 만복동리의 새 전설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2012년 7월 20일에 발표하신 부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 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신지향 동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사께서 도국해방 전쟁의 가열한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 옹위 정신과 조국 수호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도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재보를 대두리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도록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조국 수호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워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로작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전승 세대의 숭고한 목과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새세기의 전승사 백졸불구라는 필승국의 영웅소 사세를 세계가 보란듯이 써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0: 로작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 사상과 주체전법, 영원한 전략 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들과 인민군 용사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졸불굴의 투쟁 정신의 승리라는 역사적 정의를 내리씌웠습니다.
2: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소리입니다. 승리 전통의 계승은 힘차게 살아넘기는 불굴의 늑대 계승, 투쟁 정신의 계승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 전통과 전승 세대 영웅 정신은 계승의 사명을 지닌 후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 로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하여 우리 새 세대들은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를 더욱 강대하게 하고 영원한 전승국으로 전원 떨치게 하려는 옥token의 맹세를 다지며 조국보위 처서와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중요 전교들로 영약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과 기념 행진 우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열혈 충신들과 조국해방 전쟁 참전 영웅들의 불멸의 전시 처상을 높이 들고 나가는 계승자들의 대우는 우리 조국이 무엇으로 강하고 승리 떨치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진정 희세의 전출 명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셨기에 이땅 위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역사만이 아로새겨질 것이며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3: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19일 모스크바 크렘린리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비치 부친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부친 동지에게 보내시는 가장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최선희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부친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석상에서는 조로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됐으며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때 관하여 유익한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신홍철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대외 정책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러시아 연방 외무상 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에 관한 공보문. 조로 두 나라 국가 수반들의 전략적 인도에 의하여 양국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활력 있게 강화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가 7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조로 외무상들 사이의 전략대화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리행 종용과 양국 사이의 고위급 내왕 및 다방면적인 협력 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로 되는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의 중심을 두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하였다. 쌍방은 서로 두 나라 국가 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 관계가 서로 관계 발전의 공고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하면서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밑에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 관계의 백년 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언하였다. 러시아 연방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 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종,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부정적인 사태 발전에 대처하여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급 전략 대화를 비롯하여 두 나라 대외 정책 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 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로 외무상들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쌍무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2026년 7월 20일 모스크바.
0: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20일 크렘린 성벽 곁에 있는 무명전사 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명예로 된 화환이 무명전사 묘에 진정됐습니다. 화환의 댕기에는 무명전사들에게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을 경멸하기 위한 성전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3: 위대한 단중앙과 뜻도 숨결도 함께하며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석탄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드높은 애국요리와 심찬 진군 기세로 온 나라 탄전이 들끓고 있습니다. 천송청년탄광 서운철 채탄중대가 집혀올린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이 급속히 확대돼서 정산의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화라로 세차게 타본지는 속에 석탄공업부문의 수많은 채탄중대와 굴진소대, 청년돌격대가 연간 3, 4분기 7월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인민경제

0: 중대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도 높이 앞선 채탄 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 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기준, 부단한 전진 목표를 지향하며 연속 도약하는 선거자들의 불굴의 투쟁 기풍, 도도한 진군 기세는 석탄 전선을 세계적 창조로 끌어본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석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남 탄전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석탄공업을 추켜세우고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에 대한 결정이 채택된 소식과 천성의 애국탄부들의 투쟁 소식에 접한 수많은 단위들이 석탄 증산의 골기에 나섰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에 충성과 미운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봉촌 탄광 혁신 1갱 재탄 5중대의 재탄공들이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결석한 데 이어 12월까지 2년분 계획을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국의 융성분영을 위한 길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완강한 공격기세로 연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개천 탄광 기룡조 청년돌격대와 령림 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원들이 당창군 기념일까지 2년분 계획을 완수할 것을 골기했으며 남양 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와 화풍 탄광 김혁 청년돌격대, 자강도 공급 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 신립 탄광 청년갱 재탄 2중대, 조양 탄광 2갱 재탄 1중대, 청남 탄광 서호갱 재탄 1중대 등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성의 탄부들에게 안겨준 당중앙의 믿음을 최상의 용광으로 간직한 풍곡청년 탄광의 지하전처병들이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발휘된 애국적 소행들을 증산투쟁절약운동기록부에 자랑스럽게 새기면서 연일 석탄산을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탄광에서는 3-4분기 계획을 7월 17일까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 앞에 다진 교리를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는 서기에 7월에만도 1갱 재탄 3중대가 매일 수십 톤의 석탄을 증산했으며 재탄 청년 중대, 재탄 2중대에서도 일평균 150%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굴진 속도이자 석탄 생산 성과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1갱 굴진 3소대와 4소대, 청년갱 굴진 1소대의 굴진공들은 암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하루 굴진 과제를 2배, 3배씩 해제겼습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제남 탄광 7갱 재탄 1중대와 5갱 재탄 1중대, 남양 탄광 독립 3중대의 탄부들도 기계와 비중을 높이고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부쩍 늘렸습니다. 덕천 탄광 4동갱 고속도 굴진소대, 제남 탄광 7갱 고속도 굴진소대, 명학 탄광 2갱 굴진 1소대와 4소대, 3갱 굴진 1소대에서도 한 개의 동발, 한 개의 종아리라도 아껴 쓰기 위한 조략운동을 실속 있게 벌이면서 굴진 성과를 확대해서 3-4분기 계획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애국운동, 증산운동은 고장 함남지구를 비롯한 각지 탄전의 채탄 및 굴진 단위들에서도 연대적 집단적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산의 도움으로 전진하는 조국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줄 일념 안고 룡둥 탄광 6갱 재탄 1중대와 10갱 재탄 2중대 탄부들은 한 교대 도하기와 한 탄차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안심갱 굴진 2소대에서도 막장 조건에 맞는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3-4분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룡문 탄광 봉천갱 재탄 1중대와 2중대, 굴진 1소대와 2소대, 고온 탄광 증산갱 재탄 중대 등의 탄부들도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해서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7월 계획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굳건히 지켜갈 열의도 높이 새로운 5개는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에 석탄전선에서 기세차게 타오르는 증산투쟁 장주투쟁의 불길 속에 나라의 석탄산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승리 전통을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속에 전쟁 노병들과

0: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함경남도와 개성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쟁노병 김원하 동지, 최동인 동지, 량원규 동지들이 모임 장소들에 도착하자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로병 동지들은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 탁월한 영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다운 인민의 정권, 귀중한 조국의 한치 땅도 원수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고 다시는 노예로 살 수 없었기에 탄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수류탄마저 떨어지면 총창을 빗겨들고 육박전으로 나간 인민군 용사들의 영적위훈에 대해서 그들은 감명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우리의 생명과 미래, 주체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결사옹이하며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전쟁의 포화가 모진 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영웅들의 넋은 후대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녹고 있다고 하면서 결전의 시각이 또다시 온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전순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와 리수복 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이 힘차게 울려 퍼진 상봉 모임들에서는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계승해갈 참가자들의 기상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1: 함경남도 지방공업 공장 제품 품평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함경남도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검을 기운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생산물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제품 품평회 등을 자주 조직해서 선진 기술과 경험들을 공유 일반화해 나가도록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당의 은종 속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 단위들에서 만든 수십 종의 2천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함주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내놓은 밀된장과 간장, 떡국대와 다양한 형태의 양복, 조선옷 제품 등은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평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고추장과 오리 훈제, 살구 씨앗 과자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목제품, 신포시의 다시마차, 간유 사탕은 맛이 좋고 포장도 맵시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냈습니다. 금야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밤종과 딸기 크림 겹과자, 단목 등의 식료품들과 북촌군에서 출품한 과일 가공품들, 함흥 편집 공장의 내의류, 양말은 품평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형태가 새롭고 쓸모있게 제작된 성천강 가방 공장과 함흥 학생 신발 공장, 함흥 신발 공장, 흥남 구두 공장의 제품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품평회는 경공업 부문에서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에 몰을 받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며 새로운 경공업 토대를 구축해 나갈 때에 대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지방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열의를 높여주는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 관기부문 일꾼들이 제품 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0: 다음, 탄자니아와 이집트가 18일 농업, 보건, 교육, 운수,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탄자니아 대통령과 이 나라를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 사이의 회담에서 이룩됐습니다. 앞서 17일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대통령들이 무역, 투자, 공업 발전, 지역 통합 문제에서 쌍무 협조를 심화시킬 것을 공약했으며, 일자리 조성, 항공 운수, 법률 등 분야들에서의 협력에 관한 7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영림, 북청, 화대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개성시의 대부분 지역과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봉천, 평산, 판교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벽동, 시중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안개가 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남부의 대부분 지역과 문천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는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신평, 초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무산, 갑산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산, 남포시는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강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9도씨, 남포 28도씨, 라선 26도씨,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원산, 청진, 해산, 라선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이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30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3도씨, 31도씨, 사리원 22도씨, 31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2도씨, 31도씨, 함흥 21도씨, 32도씨, 청진 21도씨, 28도씨, 해산 19도씨, 30도씨, 남포 22도씨, 31도씨, 라선 20도씨, 29도씨, 개성 23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평안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과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반일전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중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 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지성.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후대 교육 사업에 헌심을 바쳐가고 있는 교육자들 속에는 용의의 붉은기 니원군 용웅 소흥 고급중학교의 교원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학교에서는 수십 권의 실리 있는 새교수 방법들이 장안 도입되고 여름 용의 10월 8일 모범 교수자들이 배출됐으며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입학한 것을 비롯해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이곳 교원들의 노력이 승계되어 있습니다. 분과장 박종일 선생님은 최근 연간 교원들 속에서 실리 있는 새교수 방법들을 창조하여 학생들의 실력 제고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분과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자질 향상 제고의 모를 받고 모교 분과의 날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교원들이 신입교원들을 맡아 교수한 작성으로부터 해보기 수업에 이르기까지 분담하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 신입교원들이 교수 방법 개선에서 많은 전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박영미, 김원 교원들은 우수한 교수 방법을 창조하여 학교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모든 교원들이 교수의 중심을 틀어지고 학생들이 심리적 특성에 맞게 해보기, 토론과 논쟁 등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수 내용을 원만히 인식하도록 하며 작성 능력, 발표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의 생활력에 대하여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겨놨으며 집단의 정신력이 발동될 때 교육사업에서는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과에서는 실리 있고 우월한 새 교수 방법을 적극 창조 도입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 학생 교수 교양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당의 교육 강국 건설 구상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게 됩니다.
0: 이렇게 학교에서는 새 교수 방법들이 연이어 창조됐고 학교 안에는 분과별, 교원별 자질 향상 열풍과 실력 경쟁 열풍이 일어번지었습니다. 그 과정에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실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함께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학교 건물의 내외부를 일신하고 교구 비품들과 실험 실습 기재, 정보기술 설비들을 새로 갖추어 놓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과 실력 제고와 함께 소질과 재능에 따르는 과외 소조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원 김효나 선생님은 새교수 방법 창조 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의 인식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지향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당에서는 우리 교원들이 새교수 방법을 적극 창조 도입해서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 나갈 수 있게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 준비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수업 전 준비를 정확히 하고 또 그에 따르는 개편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애를 썼으며 특히 직관성과 함께 현물처럼 상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매체 편집을 이용해 모든 힘을 넣었습니다. 교육 전용망에서 실리 있고 우월한 새 교수 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교수에 받아들이는 사업과 함께 교육 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편문 단매체 편집물을 이용하여 수업의 인식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학생들이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더 많은 산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리 있고 우월한 교수 방법들을 많이 탐구 도입해서 학생 실력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0: 부교장 황선희 선생님도 교원의 실력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교원들이 세교수 방법 창조 사업에 쫄쳐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학생들을 흉문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알차게 키우는 데서 교원들이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간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 자질 향상 사업에 모를 받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래서 교원들에게 자질 향상을 위한 학습 목표 이것을 정확히 주고 그 수행 정령을 매주 시험의 방법으로도 받아보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경쟁률이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제2차 교육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교원 자질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새로 맡은 감옥들에 대한 재교육 사업하고 다음 그 감옥 연구에 모를 받도록 하며 그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 보장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마다 분과 운영 사업을 조직하면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분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 매 수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과 성원들이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실력이 달라지고 학생들을 배워주는 품도 달라졌으며 이렇게 되니까 학생 실력도 올라가게 기초실습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13명의 영웅을 키워낸 학교답게 학생들을 영웅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주 토요 교양 일정을 통해서 1시간씩 무조건 영웅들의 그 위훈 속에 그리고 그들을 따라배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시 용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일 마지막 13번째 용은 리용 용입니다. 과학자 용인데 과학자 용의 그 정신세계를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 과학과 기술이 시대인 것만큼 과학과 기술로서 당을 받는 인재들로 키우게 한 사업에서 용들이 넋을 따라 배우게 한 사업 이래서 리용 용을 따라 배우게 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학교는 현재 이룩한 성과란 건 보살 것 없는 성과지만 앞으로 학생들도 실력 있는 인재, 당과 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사업들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하나 방법들을 모색하며 학교 집체적 토익을 진행하면서 교원들의 창발적 지혜와 열정을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론을 모색해서 학생들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0: 오늘도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 때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교육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을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기는 이런 직업적 혁명가들이 있어 우리의 교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새 세대들도 조국의 옥생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지성. 지금까지 영예 붉은기 미원군 영웅 소흥고급중학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하의 나날이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1년에 창작된 가요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 해제입니다. 오늘 14시부터 강원도 해소에 폭우 많은 비 경보는 해제입니다. 오늘 12시부터 황해남북도 개성시 해소에 폭우 많은 비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0: 얻읍니다. 비범한 사상 이론과 탁월한 영도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들을 명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강의력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 낙원으로 일도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힘있는 발언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노선은 위대한 수용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모님께서 철저히 구현해오신 이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의 위대한 계승이며 심화 발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역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신 경향은 총수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의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권고해야 할 때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가 핵무력 건설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할 때에 대한 혁명적 대응 전략을 천명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나라를 빛내고 내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철속의 의지를 지니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멀고 험한 전선길, 화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어보의 정력적인 용도에 떠받들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신 경리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화하도록 하시오 우리 공화국의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 주셨습니다.
0: 천재적 예지와 비범특출한 영도력으로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총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도 열세 해가 흘렀습니다. 우리 당이 병진 노선을 선포할 때에만 해도 그 누가 오늘과 같은 변화에 대하여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족수국들은 이 나라가 실현 불가능한 길에 들어선 것으로 하여 대가를 치르고 곧 붕괴될 수 있다고 허언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와 불안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전혀 예측도 못하였던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새 모습, 새 지위, 새 강대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최강으로 다져졌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값진 제보들은 동드러나 그 우대에 관한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육사의 운명적인 물음들에 매우 무게 있는 답을 줄수 있었고 또 매우 값비싼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중요 결론에서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시민이자 곧 국권이고 국익이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절통같이 담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는 수정할 것도 보충할 것도 없으며 이는 우리 당의 장구한 반제투쟁사가 내린 정적 결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시세의 천철명장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제일 존엄 높은 국가로 영원히 승리의 한결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3: 당제 9차 대비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천성 청년 단광 서운철 채탄 중대의 투쟁 지풍 투쟁 번대를 본받아 건설 건재 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 계급이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건설 건재 공업성 국장 박미웅석 동지는 건재 공업 부문의 노동 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건재품들을 생산 보장할 일념으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현재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여 판유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 석재 가공 공장에서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상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진행하여 중요 건설 대상들의 석제품을 원만히 보상하기 위한 생산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함흥 목재 가공 공장을 비롯한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일꾼들이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 공세를 힘있게 드러내고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면서 매일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뒤틀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 강제구사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새로운 중산투쟁, 장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3대 혁명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세폭의 붉은 길을 힘차게 휘날리며 단위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선구자 대회에는 희촌시 거래약 공장과 개성 거래어 인삼 가공 공장도 있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상교양 고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모든 종업원들을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적인 사상 의식을 지닌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놓습니다. 희촌시 거래약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에 유리한 곳에 공장을 새로 일도 세우고 수십종에 달하는 설비들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국산화 비중을 제고했습니다. 효능 높은 거래약 생산을 누려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들은 최근 연간 20여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장성시켰으며 중요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많은 양의 보약제를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누리고 기술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공장에서는 진공농축기의 개조와 자외선 건조기, 능동형 보일러를 비롯한 설비 현대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성 거래어 인삼 가공 공장에서도 새로운 어깨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생산 장성의 중요 거리로 틀어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이곳 공장에서는 공정의 현대화와 정비 보강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고 전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집단에 의거하여 의약품 생산 공정과 물약 주입 및 포장 공정을 개건 현대화함으로써 효능 높은 의약품을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2여 가지의 제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으며 여러 생산 공정이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미덕과 미풍이 꽃피어나고 대중체육 활동과 군중문화 예술 활동이 활기 있게 진행되는 속에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되었습니다.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를 위한 전망효리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단위 발전을 일으켜온 희촌시 거래약 공장과 개성 거래어 인삼 가공 공장에 3중 3대 혁명 붉은 기가 수여되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 기 수여 모임이 해당 지역들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희촌시 거래약 공장과 개성 거래어 인삼 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선구자 집단의 용해를 빛내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3: 원산농업대학에 현대적인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되었습니다.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대학에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교육 조건과 환경이 더욱 일신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과외 활동과 문화 정서 생활을 활발히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강원도 안의 당 정권기관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에 도받들려 대학의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훌륭히 일떠선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교육사업을 제2대 국사로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원산농업대학 체육관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 등을 보아주시고 건설을 다그치고 끝내도록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 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순간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원산 건설 사업소의 건설자들과 대학의 일꾼들, 교직원들이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해제했으며 도인민위원회, 도설계연구소, 도건설감독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을 적극 도와준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에 각종 설비와 비품들이 급진히 갖춰지게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운정 속에 일떠선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의 시설물과 비품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 공사를 강력히 추진하여 큰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강하천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실무 능력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일꾼들을 파견하여 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비롯한

0: 대방 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온두라스의 북부 지역에서 18일 리히터 적도로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같은 날, 멕시코의 치아파스주 앞바다에서 리히터 적도로 5.4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경덕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소상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연대는 어떠한 객관적 조건과 환경도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 미래를 개척하는 투쟁에 분기한 국가와 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하며 가장 정확한 번영의 길은 자력갱생, 자생자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역사의 험로 역경들을 과감히 헤쳐오는 나날들이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간직한 귀중한 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와 자전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한 길로 나아가는 여기에 조국의 번영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있다는 철석의 신념입니다. 불변의 진로. 적대 세력들이 끈질긴 고립압살 책동에도 부담없이 용진하는 우리 조국의 무진한 힘과 존의는 결코 세월의 누적이나 그 어떤 우연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철두철미 우리 당과 정부 전체 인민이 자력으로 자기식의 발전 노정을 완강히 개척하고 잠재력을 부단히 축적해온 필연적 결과에 이룩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2012년 4월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 경축 행사의 높은 연단에서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전국적 승리가 있다는 역사적 선언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소중히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선생은 2012년 4월의 봄 명절은 주체혁명위협 계승의 새로운 역사적 노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 경축 행사가 정해둔 육사의 군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의 대국상 이후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군무순 변화에 대해 우리속은 랑소를 돌리고 있던 시기여서 온 행성의 목도 조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던 이 행사가 세계에 던진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바로 이 경축행사에서 경려하는 청지동지께서는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를 궁지 높이 청하하시고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 전략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주체 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자주와 사회주의 한 길에서 추호의 동요나 변침도 없을 것이라는 경례하는 청지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빗겨 있었습니다.
0: 자주와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관 기간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 원칙과 불변의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불변 침로였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새해에 점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엄숙히 천명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철석의 선언을 주체는 곧 자주이며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생명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며 결국은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적 굴종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 요구이며 자주의 원칙을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우리 당은 장관 혁명의 길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했고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짓부시며 백성을 떨쳐왔습니다. 지난 세기에 큰 나라 당에 얽매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이 연이어 붕괴될 때에도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자주의 원칙과 혁명 방식이 있었기에 끄떡 없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면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에 나라를 빼앗기고 순한 많은 노예 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지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자고 해도 그렇고 패권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 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있는 한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그 어떤 군사적 기도도 단호히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을 만반으로 다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났습니다. 하기에 견의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나라의 안전기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백승의 방략을 천명하시어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정면 돌파전으로 제압해 나갈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셨습니다.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한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회의에서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하셨습니다.
2: 사회과학원 실장 김수용입니다. 당시 우리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총동원해서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과 구추종 세력들의 책동을 해서 나라의 정세는 그야말로 전쟁 전화의 엄중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2012년 12월에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골고 들면서 날강도적인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제재 결의를 저작해 냈습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자의적인 제3차 지하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 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저작해내고 한쪽으로는 방대한 침략 무력을 동원해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합동군사 연습에 강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외에 나섰습니다. 적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핵무장 해제와 제도 전복을 이루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변하는 종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그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대결 서동에 출출을 내리시고 우리 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옥색에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0: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 이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도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열강들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발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자주로 존엄 높고 자력으로 부강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탄생케 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자주의 길은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는 갈 수 없는 자전수호의 길이고 자력갱생의 길입니다. 언젠가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전이라는 말과 의전이라는 말은 비록 한 글자가 차이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뜻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전과 의전, 실로 한 글자의 차이이지만 이 속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택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이 자기의 힘으로 존엄을 지키고 발전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개척의 길이라면 의전은 남에게 빌부터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예속의 길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영도의 전 과정에 조선혁명의 백승의 전통이며 고귀한 유산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며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역사이며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사상이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일궈세운 자력 자강의 창조물들을 대하실 때마다 그처럼 기뻐하시며 천만의 가슴마다에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이 억척같이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엽서 지배인 리윤수 동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이 땅 위에는 자력갱생

0: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습니다.
1: 경의하는 손기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회과학원연구사 박사 한경림 선생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온 우리 당의 영도에 의해 당제 8기 기간 우리의 자력갱생은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올라서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자립경제 건설의 길에서 영원히 높이 지켜드려야 할 자립경쟁의 기치. 그것이 결코 상징적인 깃발, 추상적인 구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입니다. 자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어기는 계획의 주제는 여전히 자립갱생 자급자족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전망계획기관의 자립갱생은 국가적인 자립갱생, 계획적인 자립갱생, 과학적인 자립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전 로정에 맹맥히 이어져 온 자립갱생의 정신을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승화시킨 위대한 로선과 사상들을 제시하신 것이야말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자립경제 발전사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1: 진정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데도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높이 들었던 자주의 로선과 자력갱생의 투쟁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 비결이 있음을 지나온 10여 년의 여정은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고리밥살 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 세계를 휩쓴 대유행병 사태, 걸음걸음이 엄혹한 시련과 무수한 난관을 헤쳐야 하는 개척의 길이었고, 한 고비를 넘기면 그보다 더 혹독한 도전들이 가로막아 나서던 역사의 나날들이 우리 민의 목숨처럼 간직한 신념,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로 뭉쳐진 국가와 인민을 당해낼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저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책임감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 나라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의와 존엄을 주시고 인민을 위대함과 영광의 절정에 높이 받들어 올리신 경의하는 총기서 동지. 우리 당이 책정하고 펼치는 모든 노선과 정책들이 빛나는 결실들로 이어지는 자랑찬 현실들을 체험하면서 국가와 자신들의 운명에서 일어나는 놀랍고도 행복스러운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뿐 아니라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를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어처불변의 신념을 더욱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나온 나날들에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가리키는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을 부람없이 억세게 걸어나감으로써 이땅 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 강국, 사회주의 낙원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불변의 진로,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 기하극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불의의 고전적 명작 터볼가를 주제로 한 조대독주 터볼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구바공화국 대서관 무관이 20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1: 전력공업부문에서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여 전력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전력공업성 부원 김필승입니다.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공업의 자립과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구 담당자들이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 능력이 높은 기술군들과 연구사들을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에 망라시켜 그들이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력발전 부문에서 개통간 전력흐름 조정장치의 개발과 교류여사 발전 기술의 개발을 진행하여 현존 수력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력발전 부분에서는 보일러들의 원성능을 회복하여 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함경북도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 제고, 품종 확대를 경공업 발전의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조직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는 한편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 품질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함경북도 3대 흥령 전시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는 당의 운정 속에 새로 일조선 지방공업 공장들을 포함하여 도안의 90여 개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한 450여 종의 수십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길주군 일용품 공장, 오랑군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서 생산한 빨래비누와 물비누, 샴푸, 린스, 이불장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0: 책을 받들고 부령군 식료공장, 경성군 식료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특산인 두릅과 곰취, 구기자로 산골분의 얼굴이 잘 살아나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내놓아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종합단무과, 겹과자, 단설기, 가방을 비롯하여 수성천 종합식료공장과 청진가방공장의 제품들이 지난 시기보다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모양과 형태뿐 아니라 포장도 독특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과 시남구역, 회룡시, 무산군 등의 가내작업반관리소에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과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 생산한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참가단 일꾼들과 기술자 생산자들은 질 제고와 원가 저하, 새 제품 개발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교환했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와우도 지구의 인민의 문화 휴식토가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남포시 와우도 구역에서는 와우도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 종소 생활 기지답게 더욱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적이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 힘을 놓습니다. 개건공사 계획이 세워진 데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일꾼들이 비상한 사업 능력과 투신력을 발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모든 대상별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구역 책임 일꾼들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 청소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뜻을 대중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질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개건 공사를 닥치도록 적극 이끌어 주었습니다. 일꾼들의 빈틈없는 조직 사업과 대중의 더 높은 열의에 의해서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의 수질 개선을 위한 판소 깔기, 많은 양의 모래 운반 및 표기, 물 정화장과 양수장 건설 등 여러 공사가 짧은 기간에 결속됐으며 해수욕장의 중심에 독수토와 휴식토가 이채롭게 뿌려지고 경치 좋은 곳에 청량음료점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터와 모래터 배부장, 조약대, 샤워장, 식당 등 여러 봉사시설들의 개건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유희 오락기재들과 물놀이 기재들도 원만히 갖추어졌습니다. 와우도 유원지 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0: 6.25-727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반제반미 계급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박윤경 동문은 수많은 참관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3년간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파괴 행위와 살육만행 자리를 보고 들으면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는 공화국에는 쓸어도 걸리는 곳이 없게 하기 위해 78개 도시를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폭언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평방 킬로미터당 평균 18개의 폭탄을 퍼부었으며 특히 평양시에는 1,400여 회에 걸쳐 당시 평양시 인구보다 더 많은 42만 8천여 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과 전쟁 전 평양에는 약 7만 4천여 동의 산린 집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 건물들이 있었으나 다 파괴되고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해주와 개성, 안주 강계의 옛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절간들과 돌탑 등 우리의 국보적인 옛 건물들과 문화재들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미제는 전쟁 전 기간 우리 공화국의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본토에 뚫군 것의 3.7배에 달하는 근 6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중 85%가 평화적 대상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신촌군을 강점한 50여 일 동안에 군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 35,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서 전쟁 전기간 우리 공화국에서 123만여 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0: 반제 반미 계급교양의 고점들을 참관한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멸적의 의지를 더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1: 그다음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있은 강한 지진들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월 17일 현재 5,0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림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리재민

0: 수는 2만 1,23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330여 차의 여진이 기록됐습니다.
1: 튀니지의 여러 지역에 기록적인 열파가 들이닥쳤습니다. 현지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17일 카이루안주에서 기온이 49.7도씨에 달해서 정전의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날 자그완주에서도 이전의 기록을 능가하는 48.6도씨의 고온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은 10개 주에 높은 급의 열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 이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령도 따라 조국 본용의 위대한 소사시를 수놓아온 나라의 맏아들,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부대인 조선노동계급만이 지닌 강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준 합격서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이날 우리 힘으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종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번지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은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이건 노동계급에게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때는 바로 그해 7월이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혁명사적교양실 강사 김은별 동무는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람과 믿음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 시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정말이지 감격도 새롭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2015년 7월 19일 우리 류납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잘 끓일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자신께서 철도 현대화의 첫 사업을 받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웅적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벅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 자존의 정신과 배짱,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기일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던 나날을 더듬으며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부원 윤은성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윤합기업소 안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 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설계 일꾼들 가운데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16만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깎으면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하전동차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견인전동기를 만들 때에는 수십 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여 여러 대의 견인전동기를 단 며칠 동안에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지하전동차 불과 80여일 동안에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청비서동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0: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 정녕 이것은 경양은 총비소동제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지닌 이도원 노동계급이 나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
3: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윤수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기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 시기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1,100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기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0: 진정 경의하는 청비소동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자력 자강의 선구자 새시대 천리마중신 창조자들로 억세게 성장한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더욱 용기백배하여 분발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 부흥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난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나라의 마다들 계급 자력자강의 힘있는 역량으로 그 용해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호구 많은 비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철원,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속조 쓴 생활의 몬길이 부른다.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0: 부활의 먼 길이 우리를 부른다. 다정한 동무들아, 헤어질 시각은 왔구나. 조국 땅 북변으로 멀리 서해안으로 다시는 수업 종소리에 모여앉지 못하리. 저마다 걸어갈 생활의 길은 이 저녁 우리가 둘러선 이 식탁처럼 둥글지 않거니 말해줄 수 없구나. 언제 다시 만나리다고. 청춘 시절에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구나. 한생을 고로 다 못 갈 수도 있으리 명심하자. 뜻은 하늘의 별을 따려 하건만 그 별은 멀고 삶은 길지 않다는 것을. 하게 벗더라. 심장이 뜨거울 때 다우쳐 걷고 짬 없이 살자. 힘겹고 괴로운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설 때 우리 두 손으로 따리라 하늘의 별도. 헤어짐은 오래고 상봉은 기약할 수 없어도 생활의 길은 평행선이 아니기에 우리 서로 만날이 그 어느 교차점에서 조국의 성취라고 우종의 변함없다면 작별의 손수건은 없어도 좋다. 굳게 손잡아 흔들고 웃으며 떠나자. 나이는 어려도 심장은 오리지 않거니 삶의 첫자욱을 크게 내딛자. 벗더라 부르자 상봉의 노래를. 어디서나 불같이 뜨겁고 총창처럼 곧게 살자. 그리고 생을 바쳐야 한다면 용사답게 쓰러지자. 생활의 비겁한 도주자에겐 상봉이란 없으리.
1: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생활이 먼 길이 부른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윤희곤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비범한 사상이론과 탁월한 용도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들을 명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강의력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악원으로 일도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힘있는 발언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노선은 위대한 시용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해오신 이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의 위대한 계승이며 심화 발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역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정세동 측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의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권고해야 할 때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가 핵무력 건설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할 때에 대한 혁명적 대응 전략을 천명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나라를 빛내이고 내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철속의 의지를 지니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멀고 험한 전선길, 화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어버이의 정력적인 용도에 떠받들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신 경리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화하도록 하시오, 우리 공화국의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셨습니다.
0: 존재적 예지와 비범 특출한 용도력으로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전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미종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도 열세해가 흘렀습니다. 우리 당이 병진 노선을 선포할 때에만 해도 그 누가 오늘과 같은 변화에 대하여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족수국들은 이 나라가 실현 불가능한 길에 들어선 것으로 하여 대가를 치르고 곧 붕괴될 수 있다고 허언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와 불안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전혀 예측도 못하였던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새 모습, 새 지위, 새 강대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최강으로 다져졌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값진 제보들은 동드러나 그 우대가나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육사의 운명적인 물음들에 매우 무게 있는 답을 줄수 있었고 또 매우 값비싼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중요 결론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힘이자 곧 국권이고 국익이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철통같이 담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는 수정할 것도 보충할 것도 없으며 이는 우리 당의 장구한 반제투쟁사가 내린 정적 결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희세의 천출명장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를 높이 모시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제일 존엄 높은 국가로 영원히 승리의 한 길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3: 서구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승리 전통을 빗이어갈 새 세대들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속에 전쟁 로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0: 동인동지, 량원교동지들이 모임 장소들에 도착하자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러병 동지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용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다운 인민의 정권, 귀중한 조국의 한치 땅도 원수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고 다시는 노예로 살수 없었기에 단알이 떨어지면 수리탄으로, 수리탄마저 떨어지면 총창을 빗겨들고 육박전이로 나간 인민군 용사들의 영적 위훈에 대해서 그들은 감명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로병들은 우리의 생명과 미래,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결사옹이하며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전쟁의 포화가 모진 지 72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영웅들의 녹슨 후대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녹디고 있다고 하면서 결전의 시각이 또다시 온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전승국의 용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단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리와 리스벅 용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이 힘차게 울려 퍼진 상봉 모임들에서는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계승해갈 참가자들의 기상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1: 함경남도 지방공업공장 제품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국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함경남도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움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생산물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제품 품평회 등을 자주 조직해서 선진 기술과 경험들을 공유 일반화해 나가도록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당의 운동 속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 단위들에서 만든 수십 종의 2천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함주군의

0: 흑색을 살린 정평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고추장, 오리 훈제, 살구 씨앗 과자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목제품, 신포시의 다시마차, 간유사탕은 맛이 좋고 포장도 맵시있어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냈습니다. 금야군 지방공업공장들의 밤종과 딸기 크림 곁과자, 단무 등의 식료품들과 북촌군에서 출품한 과일 가공품들, 함흥 편집공장의 내의류, 양말은 품평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형태가 새롭고 쓸모있게 제작된 송촌강 가방공장과 함흥 학생 신발공장, 함흥 신발공장, 흥남 구두공장의 제품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품평회는 경공업 부문에서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에 모를 받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경공업 토대를 구축해 나갈 때 대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지방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요리를 높여주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제품 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1: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 공사를 강력히 추진하여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강하천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실무 능력이 높고 전기력이 강한 일꾼들을 파견하여 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비롯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하천들의 최대 물량과 물 흐름 속도, 제방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숫자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서 바닥 파기와 제방 성토 및 장속 쌓기를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라선시의 일꾼들이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하천 바닥 파기와 해안 방조제 공사를 질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다른 도들에서도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제방 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에서 들불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7월 17일까지 전국적인 피해 면적은 약 372만 에이코에 달했는데, 이곳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0만 에이코 이상 더 많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밤에만도 서북부 지역의 17개소에서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의 들불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캐나다의 들불 연기까지 밀려들면서 1억 명 이상이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권,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철원,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북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적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땅 위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73번째 연륜을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하건만 지난 20세기 1950년대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 용사들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반제 대결전에서 백승의 전통을 고수해온 70여 년의 계승사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리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조국의 자랑찬 승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니신 철석의 의지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영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과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이 대를 이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셨습니다. 지금도 2012년 7월 8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시어 이곳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승리 전통 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일도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엄한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던 그날에 이곳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서 기념관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반미교양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양 거점이라고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김예성 동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전승업적과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운 전승세대의 불굴의 정신이 영원히 빛나도록 크나큰 심려를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가 있어 승리 전통 교양의 대전당이 훌륭히 솟아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 길이 전하는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이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서 위대한 연대의 승리 전통이 주체조선의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건설은 자신께서 직접 풀어지고 내밀겠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몸소 기념관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건설 용량 편성, 자재 보장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에 전시할 사적물, 전시물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역사적인 사적 자료들도 거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용조선의 승리 전통을 창조하시고 굳건히 이어주신

0: 세례룡족족을 전하는 혁명박물관, 법영청으로도 원자탄을 이길 수 있다는 전승철학을 가르치는 혁명대학으로 되었습니다.
1: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2년 7월 21일 이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며칠 후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돌수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영적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신지향 동문은 그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전승세대가 발휘한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이 이 땅 위에 영원히 빛나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가라란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 옹의 정신과 조국수호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본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도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재부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도록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조국수호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워했습니다.
1: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시기 위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의 자욱들은 그 얼마였습니까? 2013년 6월 어느 날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유평혁명사적지와 같은 사적지, 사적 건물들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고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며 수십여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미인적 풍모를 전하는 뜻깊은 사적 내용에 대해서도 재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 전쟁 시기 혁명사적 자료들을 빠짐없이 발굴 정리하고 종합체계화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언제인가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를 찾으시었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용결을 받는 인민과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 사족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라고 신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대를 두고 전해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 이는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가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고 고귀한 충정과 도덕 의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현명한 영도에 떠받들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독창적인 전법으로 전쟁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많은 혁명사적지들이 위대성 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전변되었으며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새롭게 발굴 고증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승리의 자랑찬 역사를 세월의 끝까지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 인민이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실 때라야만 빛나게 계승될 수 있다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반제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온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은 더더욱 찬연히 빛날 것이며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신념, 애국의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전승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리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 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2012년 7월 2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에 경축하여야 한다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신지향 동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용도 밑에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모시어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윤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연은 청비서동지께서는 노사께서 조국해방 전쟁의 가열한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 옹의 정신과 조국 수호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도없이 귀중한 사상 정신 쪽 재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재보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조국 수호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리워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노작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전승 세대의 숭고한 목과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새 세기의 전승사 백졸불구라는 필승국의 영웅소사시를 세계가 보란듯이 써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더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0: 로작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용화란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들과 인민군 용사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졸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라는 역사적 종이를 내리씌웠습니다.
2: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소리입니다. 승리 전통의 계승은 힘차게 살아넘기는 불굴의 늑대 계승, 투쟁 정신의 계승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 전통과 전승 세대의 영웅 정신은 계승의 사명을 지닌 후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 로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하여 우리 새 세대들은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를 더욱 강대하게 하고 영원한 전승국으로 전원 떨치게 하려는 옥token의 맹세를 다지며 조국보의 처서와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중요 종교들로 영약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과 기념 행진 우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열혈 충신들과 조국해방 전쟁 참전 영웅들의 불멸의 전시 초상을 높이 들고 나가는 계승자들의 대우는 우리 조국이 무엇으로 강하고 승리 떨치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진종 시세의 전출 명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이땅 위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역사만이 아로새겨질 것이며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3: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19일 모스크바 크렘린리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비치 부친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부친 동지에게 보내시는 가장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최선희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부친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석상에서는 좌우로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됐으며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때 관하여 유익한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신홍철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대외정책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러시아 연방 외무상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에 관한 공보문. 저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에 의하여 양국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활력 있게 강화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가 7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저로 외무상들 사이의 전략 대화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리행 종용과 양국 사이의 고위급 내왕 및 다방면적인 협력 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로 되는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의 중심을 두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하였다. 쌍방은 조로 두 나라 국가 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 관계가 조로 관계 발전의 공고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하면서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밑에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 관계 100년 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언하였다. 러시아 연방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 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사태 발전에 대처하여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해결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급 전략 대화를 비롯하여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 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로 외무상들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쌍무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2026년 7월 20일 모스크바.
3: 다음. 위대한 당중앙과 뜻도 숨결도 함께하며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석탄공업 부문 노동계급의 드높은 애국열의와 힘찬 진군 기세로 온 나라 탄전이 들끓고 있습니다. 천송 청년 탄광 서운철 채탄 중대가 집혀올린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이 급속히 확대되어 증산의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활화로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석탄공업 부문의 수많은 채탄 중대와 굴진소대 청년 돌격대가 연간 3, 4분기 7월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인민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 수천쪽 지하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여웅쪽 노동계급의 줄기찬 노력 투쟁은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과업 수행을 위한 전인민적 진군의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척구에서 가장 감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은 지하 전초병들을 끊임없는 비약과 미운 창조회로 주동한 전진 동력이었습니다. 성과에서 더 큰 성과회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회로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송 청년 탄광 서운철 재탄 중대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도 높이 앞선 재탄 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 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기준 부단한 전진 목표를 지향하며 연속 도약하는 선구자들의 불굴의 투쟁 기풍 도도한 진군 기세는 석탄 전선을 세계적 창조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석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남 탄전에서 정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 내에서 석탄공업을 추켜세우고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된 소식과 전송의 애국 탄부들의 투쟁 소식에 접한 수많은 단위들이 석탄 증산의 골기에 나섰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에 충성과 위운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봉촌 탄광 혁신 1갱 채탄 5중대의 채탄공들이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한 데 이어 12월까지 2년분 계획을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삶의 좌표를 종하고 완강한 공격기세로 연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개천 탄광 기령저 청년 돌격대, 령인 탄광 자광수 청년 돌격대원들이 당창군 기념일까지 2년분 계획을 완수할 것을 골기했으며 남양 탄광 자광수 청년 돌격대, 하풍 탄광 김혁 청년 돌격대, 자강도 공급 탄광 자광수 청년 돌격대, 진입탄광 청년갱 재탄 2중대, 조양탄광 2갱 재탄 1중대, 청남탄광 서갱 재탄 1중대 등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탄부들에게 안겨준 당중앙의 믿음을 최상의 영광으로 간직한 풍곡청년탄광의 지하전초병들이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발휘된 애국적 소행들을 중산투쟁전략운동기록부에 자랑스럽게 새기면서 연일 석탄산을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탄광에서는 3, 4분기 계획을 7월 17일까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 앞에 다진 결의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7월에 만도 1갱 재탄 3중대가 매일 수십 톤의 석탄을 증산했으며 재탄 청년중대, 재탄 2중대에서도 일평균 150%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굴진 속도이자 석탄 생산 성과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1갱 굴진 3, 4소대, 청년갱 굴진 1소대의 굴진공들은 암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하루 굴진 과제를 두 배, 세 배씩 해제켰습니다.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제남탄광 7갱 재탄 1중대, 5갱 재탄 1중대, 남양탄광 독립 3중대의 탄부들도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부쩍 늘렸습니다. 덕천탄광 4동갱 고속도 굴진소대, 제남탄광 7갱 고속도 굴진소대, 명학탄광 2갱 굴진 1사소대, 3갱 굴진 1소대에서도 한 개의 동발, 한 개의 종아리라도 아껴 쓰기 위한 절약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면서 굴진 성과를 확대하여 3, 4분기 계획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애국운동, 중산운동은 구장, 함남지구를 비롯한 각지 탄전의 채탄 및 굴진 단위들에서도 연대적 집단적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산의 도움으로 전진하는 조국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줄 일념안고 령동 탄광 6갱 채탄 1중대, 10갱 채탄 2중대 탄부들은 한 교대 도하기, 한 탄차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안심갱 굴진 2소대에서도 막장 조건에 맞는 작업 방법들을 활용하여 3, 4분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령문 탄광 봉천갱 재탄 1, 2중대, 굴진 1, 2소대, 고원 탄광 증산갱 재탄중대 등의 탄부들도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7월 계획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굳건히 지켜갈 열이 드높이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에 석탄전선에서 기세차게 타오르는 중산투쟁, 장조투쟁의 불길 속에 나라의 석탄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증산투쟁, 장조투쟁을 힘께 벌이고 있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3대 혁명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세 폭의 붉은기를 힘차게 휘날리며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선구자 대회에는 시촌시 고려약 공장과 개성 고려 인삼 가공 공장도 있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상 교양 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모든 종업원들을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적인 사상 의식을 지닌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준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았습니다. 시촌시 고려약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에 유리한 곳에 공장을 새로 일도 세우고 수십 종에 달하는 설비들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했으며 국산화 비중을 제고했습니다. 효능 높은 고려약 생산을 늘려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들은 최근 연간 20여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장성시켰으며 중요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많은 양의 보약제를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늘리고 기술혁신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공장에서는 진공농축기의 개조와 자외선 건조기, 능동형 보일러를 비롯한 설비 현대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성 고려 인삼 가공 공장에서도 새로운 오개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게 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생산 장성의 중요 거리로 틀어지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온 이곳 공장에서는 공정의 현대화와 정비 보강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고 전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집단에 의거하여 의약품 생산 공정과 물약 주입 및 포장 공정을 개건 현대화함으로써 효능 높은 의약품을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2여 가지의 제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으며 여러 생산 공정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미덕과 미풍이 꽃피나고 대중체육 활동과 군중문화예술 활동이 활기있게 진행되는 속에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되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전망 교리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에서 중국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미국 집권자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악의에 찬 비방 중상으로서 이미 무근거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 흥미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쪽하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일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자료를 대량적으로 절취하고 있는가를 국제사회는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스스로 반성하고 중국의 용상에 공연히 먹칠하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영순, 거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7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초아우레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개성시와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봉천, 평산, 판교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벽동, 시중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와 서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과 판교를 비롯한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연안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숙천, 해양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송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 사리원, 강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 라선,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총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사리원,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2도씨, 30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3도씨, 31도씨, 사리원 22도씨, 31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2도씨, 31도씨, 함흥 21도씨, 32도씨, 총진 21도씨, 28도씨, 해산 19도씨, 30도씨, 남포 22도씨, 31도씨,

0: 라순 20도씨, 30도씨, 개송 23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끼었다가 개이고 그 밖의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게 쓰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에 남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 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80 내지 120mm, 부분적으로 150mm 정도,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24일과 25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양시와 평안남도를 비롯해서 중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00 내지 1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50mm입니다. 장마 전선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 사이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3일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3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낀후 오후에 개요었다가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한때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총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요었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라손시에서는 새벽에 주로 개요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는 평양, 평성, 사리원, 남포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원산,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 평양, 평성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평양 평성 강계 해산 남포시에서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대송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몬산, 함흥, 총진, 라송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 해산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송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8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라손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총진 개송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이 제일 높아질 28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시 31도시, 신의주 해주 개송시 30도시, 원산시 33도시, 함흥시 34도시, 총진시 28도시, 라손시 27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구 많은 비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격려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73돌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격려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쿠바 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20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1: 전력공업 부문에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탈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전력공업성 부원 김필승입니다.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공업의 자립과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구 담당자들이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 능력이 높은 기술꾼들과 연구사들을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탈격대에 망라시켜 그들이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력발전 부문에서 개통간 전력

0: 조정장치 개발과 교류여사 발전기술의 개발을 진행하여 현존 수력발전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력발전 부분에서는 보일러들의 원성능을 회복하여 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상만년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전성청년탄광 서운철 채탄중대의 투쟁기풍 투쟁본대를 본받아 건설건재 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건설건재 공업성 국장 박명석 동지는 건재 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건재품들을 생산보장할 일념으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현재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여 판유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석재가공공장에서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중요한 건설 대상들의 석재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생산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함흥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건재생산 단위들에서 일꾼들이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공세를 심게 드러내고 이신작측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면서 매일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함경북도 예수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 제고 품종 확대를 경공업 발전의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 예수 인민소비품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더위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조직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는 한편 소비품 생산 다리들에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 품질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함경북도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당의 운정석에 새로 일도선 지방공업 공장들을 포함해서 도안의 90여 개 소비품 생산 다리들에서 생산한 450여 종의 수십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길주군 일용품 공장, 오랑군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서 생산한 빨래비누와 물비누, 샴푸, 린수, 이불장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부룡군 식료공장, 경성군 식료공장에서는 자기고장의 특산인 두릅과 곰취, 구기자루, 산골근의 얼굴이 잘 살아나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내놓아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종합단목과 급과자, 단설기, 가방을 비롯해서 수송촌 종합식료공장과 청진가방공장의 제품들이 지난 시기보다 맛도 좋고 용량가가 높으며 모양과 형태뿐 아니라 포장도 독특한 것으로 인해서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진시 청남구역과 신남구역, 회룡시, 무산군 등의 간해작업반 관리소에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과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 생산한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참가단의 일꾼들과 기술자, 생산자들은 질 제고와 원가 조화, 새 제품 개발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교환했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 도이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원산농업대학에 현대적인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새로 일도서 준공됐습니다.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대학에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교육 조건과 환경이 더욱 일신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과외활동과 문화정서 생활을 활발히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강원도 안의 당 정권기관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대학의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훌륭히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교육사업을 제1의 국사로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원산농업대학 체육관 배치계획안과 설계안 등을 보아주시고 건설을 다고쳐 끝내도록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 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원산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과 대학의 일꾼들, 교직원들이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해제꼈으며 도인민위원회, 도설계연구소, 도건설감독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을 적극 도와준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의 각종 설비와 비품들이 그전이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운정 속에 일도선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의 시설물과 비품들을 적극 애호 관리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을 돌아보았습니다.
3: 6.25 7.27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반제 반미계급교양의 고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박윤경 동무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 3년간 미제가 우리 민에게 저지른 파괴 행위와 살륙 만행 자료를 보고 들으면서 1100배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는 공화국에는 쓸어도 걸리는 곳이 없게 하기 위해 78개 도시를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폭언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평방킬로미터당 평균 18개의 폭탄을 퍼부었으며 특히 평양시에는 1,400여 회에 걸쳐 당시 평양시 인구보다 더 많은 42만 8천여 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과 전쟁 전 평양에는 약 7만 4천여 동의 산림집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 건물들이 있었으나 다 파괴되고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해주와 개성, 안주 강계의 옛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절간들과 덜탑 등 우리의 국보적인 옛 건물들과 문화재들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미제는 전쟁 전기간 우리 공화국의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본토에 뚫군 것의 3.7배에 달하는 근 6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중 85%가 평화적 대상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신촌군을 강점한 50여일 동안에 군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 35,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서 전쟁 전기간 우리 공화국에서 123만여 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3: 반제반미 계급교양의 고점들을 참관한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멸적의 의지를 더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띠르키의 네모성이 18일 나라의 30개 주에서 반테러 작전을 벌여 국제테러 조직과 연관된 119명의 혐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자들은 사회교제망을 통해서 극단주의 선전을 일삼고 테러 조직에 자금을 대줬다고 합니다. 같은 날 소말리아 군대가 중부지역에서 공습작전으로 25명의 테러군자를 소멸하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한편 17일 파키스탄 안전군이 나라의 서북부 지역에서 반테러작전을 벌여 24명의 무장악당을 처단했습니다.
3: 단마르크의 북부지역에서 17일 총격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한 남성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리용범, 김성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 이야기는 우리 조국의 북변 땅 어느 한 수해 지역에서 있은 실제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0: 반성극 만복동의 사회전설.
2: 예, 그렇습니다. 인민군대 동무들이 내일까지면 우리 백각동의 살림집 건설을 전부 끝낸다는 겁니다. 예.
3: 여보, 좀 조용하라요. 애가 자고 있는데.
2: 아이고, 그래. 이거 정말, 야,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예, 예, 뭐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3: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이고, 답답해라. 말을 해야 알지요.
2: 여보, 방금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댔어. 철성이를 이젠 유관으로 보내라는구만.
3: 예? 아니, 우리 철성이를요?
2: 그래. 이번에 큰 물에 부모 잃은 우리 동 애들이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으로 모두 떠났는데,
3: 예,
2: 유독 철성이만 빠졌다면서. 그래서 이번엔 육아원 원장 동무가 직접 온다오.
3: 뭐라고요? 안 돼요. 도살잡이 그 어린 것을 어떻게. 에휴, 난 그렇게 못하겠어.
2: 글쎄, 나도 철성이를 보내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소.
3: 철성아, 여보,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이 철없는 게 내 품을 파고들 때면, 아유, 정말이. 여보.
2: 방도라.
3: 예.
2: 방도? 에이, 젠장. 그, 여보, 그럼 아예 보내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 응?
3: 아니, 그게 정말이시오?
2: 그래. 아, 철성이야, 우리 동 주민들 모두 아들이나 같지 않소?
3: 네.
2: 이번 수해 때 학생들을 구원하다 잘못된 그의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오.
3: 에구, 그럼 어죽이나 좋겠소. 그런데 여보.
2: 왜 또?
3: 아이, 글쎄, 지금 온 동네가 철성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겠다고 막이하다니에요. 그뿐인 줄 아시오? 이젠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저 혁성 중대장까지 애를 달라고 성화를 먹이니.
2: 뭐? 혁성 중대장이?
3: 예.
2: 참, 아니, 인민군대 총각 군관이 애를 데려가서는 어쩐다는 거요? 이 말도 안 될 소릴.
3: 그러게 말이오다. 사실 그 마음이야 얼마나 고맙나요.
2: 그래.
3: 난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도.
2: 여보, 난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소. 수백 년 내에 처음 보는 폭우와 무더기 비로 들이닥친 큰

0: 전날 한시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우리들이었지. 그런데 조우의 북변 땅 한끝에서 사는 우리들이 겪는 고생이 뭐라고.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도 마음 쓰신 걸 생각하면 이거 배고를 쐬라, 등이 시를 쐬라,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도 여기 수해 지역까지 찾아오시어 한 달도 못된 사이에 저렇게 훌륭한 새집들까지 마련해 주시지 않았소. 여보, 우리 원수님의 그 고마우신 은정을 잊지 말고 그의 부모를 대신해서 철성이를 더 잘 키우자. 응?
1: 알겠어.
0: 그리고 효성 중대장 그 사람 다시 애서리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오. 아, 우리 때문에 한지에서 말뚝잠을 자면서 손이 토곤하지도록 애쓰는 군대 동무들을 돕지 못할 망정, 이런 일로 부담까지 시켜서야 되겠는가 말이오.
1: 걱정 마시오. 내 오늘부턴 우리 천막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리다.
0: 그래야지.
1: 아이고, 우리 철송이가 깨났소다.
0: 깨났구만.
1: 철송아, 배고프지?
0: 룰룰룰룰룰룰룰.
1: 여보, 어? 이건 뭐예요?
0: 뭐이?
1: 아, 이거 쌀가루하고 간식 아니에요?
0: 어? 어디 보기요?
1: 아니, 저런...
0: 하하, 이것도 효성 중대장이 우리 천막에 몰래 두고 갔구만.
1: 응? 아니, 참. 그럼 아니, 또 자기들이 식량으로. 에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한창 돌도 소화시킬 나이인데 그러다 어쩌려고.
0: 이건 정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구만.
1: 네. 응?
0: 여보, 당신은 얼른 이걸 다시 가져다 주. 응?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이오. 알겠어?
1: 걱정 마시오. 아, 누구의 말이라고요?
2: 어머, 아니, 아주머니도 마침 계시는군요.
1: 아니, 은심이가 웬일이냐?
0: 야, 은심아, 아, 넌 방송 언니라는 게 건설 현장에 붙어있지 않고 왜 이렇게 휘둔비는 거냐?
2: 철성아, 철성아, 여기. 담당 동지, 철성이를 좀 안아가도 되지요?
0: 뭐, 우리 철성이를?
2: 어? 예, 군인 동무들이 너무도 철성이를 보겠다고 해서.
0: 어?
2: 아, 철성이를 봐야 힘이 난다나요?
1: 아이고,
2: 군인 나시죠?
1: 야, 여 깜찍한 것. 솔직히 말하면 효성 중대장이 시킨 거겠지?
0: 그렇지.
2: 아니에요.
1: 내가 너희들이 눈치를 몰라서.
0: 네, 원. 예, 그렇게 군대들 생각을 끔찍이 한 애라면 노래라도 한 곡도 불러주거라. 어? 아, 건설도 끝나가는데 휴식도 제대시키면서 말이다.
2: 아이 참, 아, 건설이 끝나갈 게 뭐예요? 지금 살림집을 몇 채 떠짓고 있는데.
0: 뭐?
1: 뭐?
0: 아니, 집들을 떠짓다니.
1: 아, 그러게 말이오.
0: 아니, 그게 예. 무슨 가을 뽁구기 같은 소리냐? 아, 오늘도 내가 건설한 살림집 수와 동 세대 수를 한 몇 번이나 맞춰서 확인을 했는데 네가 잘못 봤겠지.
2: 야, 아, 정말이란데요?
0: 응? 어?
1: 아니, 여보, 그 혹시 군대 동무들이 뭔가 삭갈린 게 아니에요?
0: 어, 이 사람들이 이거 분명 뭔가 삭갈린 것 같아. 어, 예, 은심아, 예. 빨리 가보자. 어?
2: 예.
0: 어.
3: 이장동지.
4: 아, 예, 소장동.
3: 김장 동지, 앞서 현재 기초공사를 전부 끝냈습니다.
4: 그렇소. 역시 일선이가 달라. 어? 번개불에 콩닥아 먹겠거든.
3: 아, 김장 동지가 땅끝처럼 내미는데야.
4: 어?
3: 당장 교체 쌓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 예. 어, 소장동.
3: 예.
4: 속도를 낸다가면서 길을 떨고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 우리 군인들이 한삽의 훅을 쏘고 한 장의 블로프를 찍어도 자기의 고향마루를 가꾸고 자기 집을 꾸르는 심정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당부를 승가도 잊지 말게요.
3: 알았습니다.
4: 좋았어. 당창건 이름돌씨,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또 한 번 우리 멋쩍나게 돌격해보기요. 단숨에.
3: 알았습니다. 단숨에.
5: 중대장 당부!
2: 중대장
5: 동지!
3: 중대장 동지, 저기 운신 동무 같이 하는 게 백학동 삼장 동지가 아닐까?
4: 어.
5: 이복의 중대장.
4: 아니, 삼단동지 무슨 니가?
5: 저 집을 또 짓는다는 게 사실인가?
4: 예. 어? 그런데
2: 삼단동지,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 걸.
5: 이복의 중대장, 공사를 당장 중지해 주게.
4: 예.
6: 아니, 중지하다니요? 삼장아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5: 임자네들이 분명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에? 현재 건설한 집수가 우리 백합동 세대수와 꼭 같아.
4: 예. 삼장동지,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 저도 다 압니다.
5: 안다고? 근데 무슨 집을 더 짓는다는 건가?
4: 어? 참, 삼장동지, 우린 지금 집을 몇 채 더 지으라는 상급 참업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5: 어? 몇 채 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4: 그건 아직 우리도 모릅니다. 자, 동무들, 다구 튀겨!
7: 알았습니다!
5: 집을 더 짓다니? 이 모를 소리다.

0: 마침 저기 사무장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사무장 아버지.
1: 아니, 인반장 동무들이 웬일이요?
0: 사무장 아버지, 이번에 초등학원에 간 우리 민방 길라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1: 어?
0: 자, 여기.
1: 그래서? 어디 보여? 어. 어디?
0: 글쎄, 부모 잃은 그 애가 학원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산대요.
1: 그래.
0: 행복하게.
1: 그래, 그래.
0: 사무장 동지, 중등학원에 간 우리 인민반 옥별인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1: 어?
0: 여기 이렇게.
1: 어디?
0: 어서 보십시오.
2: 아니야.
1: 녀석들. 이보게들. 우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애들이 복을 타고났어.
0: 어?
1: 만복을 말일세.
0: 여보! 큰일 났어요!
1: 어?
0: 큰일이에요!
1: 아, 웬일이요?
0: 여보, 철성이, 아이고, 우리 철성이가 없어졌어요!
1: 뭐라고? 아니, 철성이가 없어지다니! 아, 그게 무슨 소리요?
0: 어? 아니, 글쎄, 애의 옷을 빨려 잠깐 자리를 둔세.
1: 어.
0: 아이고, 한번 찾아도 없어요!
1: 아니, 아, 애곳은 어떻게 했길래, 아, 그 모양이요? 어?
0: 결국은 잘못했으나!
1: 아, 그 말이면 다요! 아이고, 참. 아, 이거 가만 그저 혹시
0: 예
1: 혁성 중대장이 또 왔던군 아니요?
0: 이거 아니외다.
1: 어? 아니다?
0: 여 며칠 전에
1: 어.
0: 애 생각은 내 꿈도 꾸지 말라고 어금을 박았더니
1: 어.
0: 다신 움쩍도 못했는걸요.
1: 아니 그럼 어? 그럼 도대체 두 살잡이 애가 가긴 어디로 갔다는 거요? 아 이거 참 당신
0: 사무장 동지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어? 야 빨리 찾아봅시다.
1: 아, 그렇지 그렇지. 저 그 5반장과 10반장 동문 계열적으로
0: 예.
1: 그 7반장과 15반장은 학교 쪽으로 빨리 가죠.
0: 아니,

0: 찾았어요.
1: 어떻게 됐어?
0: 설성일 찾았어요.
1: 찾았다? 어디서? 네.
0: 아니 글쎄, 방성훈 온심이가 애를 안고 건설 현장으로 가는 거 본 사람이 있대요.
1: 아니, 은심이 그 애가?
0: 예.
1: 여보, 빨리 가보자.
0: 예.
1: 자, 빨리.
0: 아이고, 여보. 내 지부 천막에서 나는 소리가 아이고만 우리 철성이에요. 네? 철성이
2: 철성아 어디 한번 알아보자.
3: 어이쿠
2: 여며칠 새 더 컸구나. 응? 애가 나를 알아보는구만. 응?
3: 그러게 말이에요.
2: 정말 고맙소. 내겐 우리 철성이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큰 시기였는데. 철성아!
3: 철성아!
1: 여보, 예. 분명 우리 철성이요.
0: 은심의 조회에 그쪽
1: 다 좀 가만히 있어. 둘이서 뭐라고 까부는지 좀 들어보자. 가만요.
2: 그런데 그 봄 같은 삼장동지 아주머니 감시 속에서 어떻게 애를 빼냈어?
3: 내가 중대장동지를 위해 모험을 했지요, 뭐.
2: 모험이라니?
3: 아주머니가 개울에 나간 새 슬쩍.
2: 슬쩍?
3: 아마 지금쯤 아주머니가 사무장동지한테 퇴견 권력을 치를 거예요.
2: 그러니 저기 헤이든 틈을 타서 불이 익숙했구만.
3: 그럼요.
1: 저기 그쪽 다 좀 가만히 있어.
3: 중대장동지, 정말 고마워요.
2: 고맙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3: 난 사실 철송이를 거하러만 생각했댔어요. 아, 그런데 우리 철송이를 위하는 중대장동지와 군인 동무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2: 원심 동무, 난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이미 편지를 했어. 내가 철송이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요.
3: 예.
2: 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당장 철성이를 데리러 오겠다진 않겠어.
3: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철성이 아버지가 되다니요?
2: 원심 동무, 물론 백학동 사무장 동지와 원동의 주민들이 철성이를 끔찍히 해준다는 걸 나도 아오. 하지만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자신께서 최고 사령관만 아니라면 피해복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직접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우리 군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가슴속에 상처를 입은 수혜지역 이민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라고 간절히 부탁하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말씀을 말이오.
3: 예, 우리 원수님께서.
2: 그렇소. 그래서 난 철성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철성이 문제는 내가 동사무장 동지에게 말하겠소. 그 애를 최고사령관 동지의 참된 역사로 치르겠다고.
3: 저 중대장 동지, 저도 철성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2: 원심 동무,
3: 혁성 동지.
4: 중대장
3: 원심아.
2: 삼사 동지, 이보게들 고맙네. 고마워. 우리 철성이를 모두 그렇게까지. 삼상동지, 그러니 승인하신다는 겁니까?
3: 은심아, 아주머니.
4: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공수가 든다고 했는데 온 나라의 천만 중하를 다 안고 계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부모 없는 애들 일로 그대로 마음 쓰시는 걸 생각하면. 근데 동 주민들의 살림을 책임진 이 동사무장이라는 게 지금껏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정말 생각하면 부끄럽게 그지없네. 그러니 철성이는 우리가 응당 맡아 키우야 해.
3: 중대장.
2: 사무장 동지,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4: 이봉의 중대장. 네, 철성이를 잘 키워서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의 어깨 위에 실린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니 그리 알게. 응?
2: 삼사동지.

0: 아, 효성 중대장, 도대체 무슨 일인가?
1: 어? 삼삼동지, 새 집 들이를 당장 해야겠는데 동을 대피해서 살림집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주머니도요.
0: 아니,
2: 아이고, 고맙네. 하지만 안 누가 살 집인지, 아이고, 지인들 먼저 우리가 어떻게?
0: 그럼
1: 걱정 마십시오. 이 집은 동삼상 동생이가 살 집입니다.
2: 뭐? 아니,
0: 우리 집?
2: 아이고,
0: 아니, 여보,
2: 아니,
0: 들었어?
2: 예.
0: 이게 우리가 살 집이라오? 응?
2: 아니, 여기가 정말, 아니, 우리 집이란 말이요?
1: 예. 삼상동지, 아주머니, 경리하는 최고사랑한 농지께서는 집주인들이 빈몸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저렇게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현대적인 가구들의 갖가지 계절옷들과 각종 생활필수품들, 지요, 성냥과 불쏘세기까지도 다 갖춰줄 때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0: 아니, 경계한 원수님께서?
1: 예.
2: 우리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1: 자, 삼상동지, 여긴 우리 철성이 방 어떻습니까?
2: 예. 우리 철성이 방까지요?
1: 예. 우리 동무들이 품들을 꾸리려 했는데.
0: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보게 중대장. 그 옛말에 불난데는 건질 것이 있어도 물난데는 건질 것이 없다고 했지. 근데 우리 원수님의 사랑 속에 우린 만복을 받아놨단 말이지. 응? 이 세상 만복을 다 말이야.
1: 삼사동지.
3: 무장동지, 입소대장.
1: 됐어. 서장동무, 무슨 일이요?
4: 저, 더위건 원장동지가 사무장동지를 찾아왔습니다.
0: 누가 온 원장동무가?
5: 안녕들 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원장동무.
5: 삼장동무, 오늘은 철성이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0: 네. 예, 원장동무, 공연한 걸음을 했다.
5: 예.
0: 자, 이걸 좀 보시오. 인민문제 동무들이 우리 철성의 방까지 이렇게 꾸려놓은 걸. 예? 그러니 마음 놓고 돌아가 보십시오.
5: 네, 원장 선생님, 사무장 동무의 그 심정은 저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철성이를 꼭 데려가야 합니다.
0: 아, 원장 동무.
5: 사무장 동무, 얼마 전에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은 다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그 애들을 친부모보다 더 따뜻이 품에 안아 훌륭히 키울 때에 대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예, 예. 우리 원수님께서요.
5: 원장 선생. 사무장 동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는 등이 엎인 자식이 무거운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모든 원아들을 따뜻히 품에 안아 키우고 계십니다. 사무장 동무, 육아원에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철성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예. 경계하는 원수님.
1: 사무장 동지.
2: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0: 아니.
6: 사무장 동지! 주대사 동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원수님께서 오셨어요.
0: 뭐라고? 최고사랑한 동지께서, 우리 원수님께서, 예, 또다시.
6: 그게 정말이냐, 의심아. 지금 새로 건설된 상인집들을 바라보시며 여기를.
0: 아니, 경의하는 원수님.

0: 동무들! 또다시 멀고 험한 여기 북변 땅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군께서는 세월조선 살림집들이 정말 희한하다. 인민들이 여기를 만가지 복이 넘쳐나는 만복동이라고 부르며 좋아한다니 이제 자신의 시름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1: 아니, 상상하던 경애하고 웃으시옵겠소.
0: 그러시면서 빨리 인민들을 입사시켜야겠다. 그리고 살림집들의 집주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까지 크게 달아주라고 다정히 이르시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에 오린 살림집 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동, 와서 시작합시다.
2: 알았습니다. 1호동 1호 한광복 세대.
3: 예.

0: 22호 윤일광 세대.
1: 여기하는 원순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0: 2호당 1호 김철성 세대. 김철성 세대.
2: 아니, 김철성 세대라니.
3: 여보, 우리 동네 그런 세대야 없지 않나요?
2: 아, 그러게 말이요.
0: 저 당정인의 부부장 동지, 저기 동사무장 동무가 안고 있는 애기가 바로 김철성 어린입니다.
2: 그렇소. 부부장 동지, 어디 안아볼까? 철성아, 자, 살림집 니옥 호가증을 받아라. 내가 이젠 이 집의 주인이다. 아니, 부부장 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우리 철성이한테, 두 살짜리 애기한테 새 집을 주다니. 예,
4: 사무장, 얼마 전 완공을 앞둔 여기 피해 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 점령을 여의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힘들어도 살림집을 몇 채 더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심정 속에 그 물에 부모 잃은 아이들을 그토록 소중히 품어안고 계시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2: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 우리 원수님께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왜 부부장 동지?
4: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애들을 학원과 육아원에서 키우는 것만으로는 마음 놓을 수 없다. 이제 그 애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 마을에 올 때 자기 집이 없다면 집과 부모를 잃은 마음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는가. 자신께서 쇠로 집을 잃고 부모들까지 잃은 그 애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상처를 가셔주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어쩌면 우리 원수님께서
4: 그러시면서 철성이를 비롯한 우리 애들을 이 집의 주인으로 떳떳이 내세워 영원한 행복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자고 하시며 우리다운 앞으로 온 나라 인민이 안겨 살 노동당 시대의 만복동을 끝없이 일조세워 나갈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3: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2: 철성아, 우리의 경애한 원수님께서 부산남도에게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고 너의 친부모가 되어주시었구나. 만복동아.

지금까지 범사무장 철민의 최혁, 그야내 순녀의 심현숙, 방성훈 원심의 리인의 인민군대 중대장 혁성의 박천일, 서울대장의 김광진, 유가훈 원장의 김정희,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저기용,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현정천, 인민반장들의 김은주, 김서양, 마을 사람들의 리광룡, 김수봉.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오현일 작, 강희용 연출, 박연실 편집, 만복동의 새 전설, 방송국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청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흉년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흉흉한 용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피바다식 흉흉가극의 번복이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여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소곡 아름다운 그 이야기의 길이 전하리와 제1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생각은 깊어만 간해를 들으시겠습니다.

불의의 거선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소재로 한 남성 기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소재로 한 남성 기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4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남세 궁전,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엔 보도, 11시 고창한 변혁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는 수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문명 새 생활,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6시 26분 영포혁명사족관 관장인 공운사족강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박준하의 체험담을 보내드립니다. 대를 이어 지켜가려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7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오모니의 당부, 20시 보도, 20시 13분 오보이 사랑은 문화 종소 생활 기지들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 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귀둥, 23시 40분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22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아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4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남세 궁전,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엔 보도, 11시 고창한 변혁의 요론,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는 수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문명 새 생활,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6시 26분 룡포 혁명사족관 관장인 공운사족강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박준하의 체험담을 보내드립니다. 대를 이어 지켜가려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7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오모니의 당부, 20시에 보도, 20시 13분 오보이 사랑은 문화 종소 생활 기지들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기둥, 23시 40분 흉년가극 음악감상시간, 0시부터 방송마감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남세공전.
1: 지리한 동화 세계에 들어선 듯 분홍색, 푸른색, 하얀색 갖가지 조명들이 빛을 뿌리며 인남색을 품어안고 꽃물레처럼 돌아가는 원통형 남세 재배장치 온실. 온실이라고만 어이 부르랴. 보양도 없이 햇빛도 없이 보육기에 감싸인 아기처럼 자동으로 조절되는 온도와 빛으로 원통마다 남세를 자려오는 얘가 바로 희한한 남세 궁전. 화려한 버금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푸르싱싱 자라는 남새들아, 그 어느 잎새들에 간직되어 있느냐. 그윽한 향기 속에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 그 미소. 맞서 그 영양가 높은 소배추, 순무, 참깨채, 향꿀풀. 깨끗하고 신선한 무공예 속에 자라는 모양 그리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사시절 기쁨 넘칠 인민들의 모습 그려보시던 원수님. 행복을 주시어도 최상의 행복을, 문명을 주시어도 세계적인 높이에서 안겨주고 싶으신 어버이의 뜨거운 근여물에 받들려 궁궐같이 솟아오른 이연실. 여기에 어이 토양이 없다 하랴, 햇빛이 없다 하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주시는 어버이의 열화가 그대로 따스한 빛으로 흐르고 남모르게 바쳐오신 혼신이 그대로 뿌리를 품어하는 대지가 된 것 아니던가. 한해에 12번도 더 가을이라 강동지구가 들썩하게 달마다 남세 대풍 맞이하리. 그 경사 그 기쁨으로 우리 평양은 더 흥성이고 집집마다 더 밝은 웃음 피어나리. 아, 날마다 환희로워지는 우리 생활, 끝없이 높아만지는 우리 리상, 가슴 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이연실. 우리 원수님 인류에게 안겨주신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남세궁전아.

0: 보도입니다. 계급 교양을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천만 인민이 계급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리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5년 7월 22일 새로 건설한 신촌 계급 교양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일꾼들과 전체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닌 전위 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뜻깊은 담화를 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계급교양 지도국 책임부원 리초룽 동무는 전체 인민을 반제 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뜻이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 그대로 맥벅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담화에서 신천계급경을 통한 반제 반미교양, 계급경을 더욱 강화하여 반제 반미 계급식이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뼛속까지 꽉 들어차게 하며 계급투쟁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경을 강하는 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가르치심에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경을 강하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의 관역, 주족관이 흐려져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치물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혁명의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0: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이날에 하신 역사적인 담화에서 주체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계속 틀어지고 나가야 하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반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고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을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닌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 데서 계급교양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계급교양 지도국 부국장 리광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최근 연간 신천계급교양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번복이로 하여 항해북도계급교양관, 남포시계급교양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계급교양 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이에 맞게 지도국에서는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사업이 모든 공정과 고리들이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과 분리별의 주적관을 태겨주는 데 지향되고 복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급교양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여 전체 인민을 투철한 주족관과 높은 대족관념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원수들에 대한 복수와 징벌의 의지가 구도로 일터마다에서 혁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유지 오지 한 길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고세찬 숨결을 지켜주고 맥동을 더해주는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용의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러시아 륜막을 방문하고 21일 전용기로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부상 김종규 동지와 우리나라 조제 러시아 륜막 대사관 임시대리대사 울라지미르 또베아 동지가 마중했습니다.
0: 전쟁 노병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 후대들이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운정 속에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첫 수호자들이며 숭고한 애국정신의 체현자들인 전승세대의 삶이 영광의 단상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공화국 영웅들인 지천율, 김봉관 열사들의 유해가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안치됐습니다. 열사들은 가열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을 높이 받들고

0: 직무를 수여받은 지촌율 열사는 그 후에도 비행기 사냥꾼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여러 대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김봉관 열사는 조격수조에 망라되어 1953년에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 160명의 적병을 쏘아잡는 혁혁한 무훈을 세웠으며 전후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참된 삶의 자욱을 남겼습니다. 열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들이 21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서 진행됐습니다. 의식들에서 발언자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 화신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온정에 의해서 전승세대의 감높은 삶과 위훈은 조국 총사와 더불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가족들이 열사들이 지녔던 견결한 조국 수호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 신념을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보로 간직하고 전승세대의 넋을 순결하게 이어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에서 중성과 애국의 자욱을 수놓아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묘들의 열사들의 유해가 안치됐습니다. 김봉관 열사와 이미 안치된 차호남, 김광수, 리완근, 최종보, 최운학, 리희갑 열사들의 묘에 아내들의 유해가 합장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사들의 묘들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1: 만수대 창작사의 창작탄이들과 일꾼들, 창작가들에게 당및 국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필승골태의 전투적 기질과 위용, 조국의 부름 앞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의 충실성의 높이를 보여주는 성스러운 증언당입니다. 이 나라의 장한 아들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성과 대중적 용지를 필승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기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만수대 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전투위훈 기념관을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기한 창작 창조 사업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21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만수대 창작사의 해당 창작단위들과 일꾼들 창작가들에게 당및 국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수여 모임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는 전투비운 기념관을 우리 건축예술과 미술 창작 수준의 종합체, 집합체로 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당및 국가 표창을 수여받는 창작사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조선노동당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명작들을 도많이 창작함으로써 실천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조각창작단 등의 조선노동당 종비서 표창장과 국기훈장 제7 공훈형상단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종일 훈장이 김춘용 동지에게,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조남식의 표창이 김명철 동지에게 수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표창장이 량의철 동지, 김현철 동지, 류용선 동지에게 수여됐습니다. 조광식 동지, 리순명 동지, 장룡호 동지가 인민예술가 칭호를, 호세용 동지, 김충국 동지, 임용빈 동지, 최학철 동지가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국기훈장 제1급이 2명에게, 노력훈장이 3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5명에게, 국기훈장 제3급이 9명에게, 공로메달이 1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이후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땅 위에 펼쳐진 존엄 높은 강국의 새 시대, 국가봉의 새 전기를 역사의 길이 전하기 위한 창작 창조 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굳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다음,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기념 여맹중앙예술선전대와 여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위대한 어머니당 우러러 부르는 조선 여성들의 노래가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 군인 가족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장소는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를 조선 여성 운동사에 특기할 용광의 대회로 빛낸 긍지를

0: 있고 더욱 백배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새 시대의 거창한 근육투쟁에 떨쳐나선 여성들의 충천한 기상과 애국적 열정으로 세상이 솔냈습니다. 독창 그 종을 따르네 온군 병창 거품이 제일 좋아를 비롯한 종목들을 통해서 출연자들은 주체적 여성 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힘 있는 용량으로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진함없는 혼신으로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시대 여성들의 고귀한 정신 세계를 반영한 독창 어머니의 행복, 선풍금 중주와 노래, 가와만사성을 비롯한 종목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감높이 빛내주는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당을 따라 끝까지 한 길을 갈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배가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고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우리 여성들의 한율같은 열의가 합창시 영원히 받들리 어머니 우리 당을 등에서 세차게 분출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애국 여성, 여성 혁명가로 긍지 높은 삶을 빛내가려는 온 나라 여성들의 혁명적 열정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원산 교육기자재 공장과 성도원 유원지 관리소 백화원을 훌륭히 개건했습니다. 개건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도안의 교육 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며 지역의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 정책 관철회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 공세를 집중 전개하는 한편 개건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노력과 자재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면서 공사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했습니다. 원산 교육기자재 공장 개건 공사장에 달려나온 건설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현대적 미감이 나면서도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게 사무청사, 생산건물, 후생건물 등을 번듯하게 일조세웠습니다. 도에서는 학생들의 실천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데 이바지하는 각종 교육기자재들과 비품 등을 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꾸준하게 갖추어주었습니다. 성도원 유원지 관리소 백화원도 새롭게 개건돼서 참관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백화원에는 수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잔디 플럭스, 금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들과 장미, 금잎 회화나무 등 수십 종의 화초, 꽃관목, 관상식물들이 뿌리내려 독특한 원林 경관을 펼쳤으며 희귀한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시공 방법을 활용해서 춤추는 분수못을 건설하고 다양한 색깔의 수중 조명 등을 설치했으며 화초 온실도 특색 있게 일조세웠습니다. 20일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새로 개건된 대상들을 돌아보면서 관리 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도의 교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0: 김채윤 오사카 조선 중고급 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 고급 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습니다.
1: 6.25 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반제반미 계급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미제의 야수종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과 수많은 유물 및 증거물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며 원수들과는 총대로 기어이 결산해야 한다는 전리를 더욱 똑똑히 새겨안고 있습니다.
2: 최시영입니다. 미제는 우리와 하나로를 이겨쌀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이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빼앗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3: 전혁국입니다. 정말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적들과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또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살해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지금도 우리를 먹어보려고 침략의 기회만을 허심탄회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또다시 밀려온다면 침략의 무리들을 단호히 직멸함으로써 쌓이고 쌓인 우리 민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겠습니다.
4: 박성경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솟는 분노로 가슴이 막 떨립니다.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에 죽이다 못해 사지를 찢어 죽인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5: 상금령입니다. 오늘 중앙 계급 경관을 창관하면서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도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고 혁명의 무기 계급의 칼날을 더욱 세게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0: 그 다음 수단 외무성이 19일 성명을 발표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책동을 규탄 배격했습니다. 앞서 17일 미국이 수단군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를 골고들며 새로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성명은 이를 호의 주장에 기초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로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제재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리용범 종의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총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북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신의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31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30도씨, 원산 31도씨, 함흥 32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30도씨, 남포 31도씨, 라손 30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낀 후 오후에 개였다가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개이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9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4도씨, 28도씨, 사리원 24도씨, 28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3도씨, 26도씨, 함흥 23도씨, 28도씨, 청진 22도씨, 27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3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생산의 자동화, 집약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광천닭 공장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 나오는 흐뭇한 현실에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안겨주시리요. 위민 훈신의 류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만 로고가 어려워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나라의 가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 대책도 취해 주셨으며 설계로부터 자재, 자금 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 7월 22일 한해 치고 가장 큰 도의가 시작되는 대선날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건설 진행 정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이 닭공장 건설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당에서 그토록 마음쓰는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순관 뜻을 받들어 건설 사업에서 자기의 충실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광천닭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훌륭히 건설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장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문제와 공장 구획올림 조성계획을 바로 세울 때 대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회의 때마다 광천닭공장을 우리나라의 가공 부문에서 번복위로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광천닭공장은 고기와 알 생산의 집약화, 과학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모든 공정이 자동 조종화된 현대적인 설비들로 급전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로고를 바쳐 안아오신 인민의 제보여서 인민들에게 맛좋은 닭고기와 달걀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2024년 1월 7일 새해 장엄한 친군길에서 가보셔야 할 것이 많으셨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 측께서는 새로 일떠선 광천닭공장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그날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우러르며 동행한 일꾼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 주시려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률과 로고가 우려와 눈곱을 뜨겁게 족시었습니다. 광천닭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달걀을 받아 안으며 우리 인민들은 자유로운 어부의 순관 인민사랑 위민 혼신의 세계를 더욱 깊이 세교하면서 날로 커만가는 당의 사랑에 충성과 위훈으로 보답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진정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제일 가는 국력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늘 우리 조국이 부강해지고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1: 위대한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참관자들 모두가 승리의 7.27에 이르는 1129일간 전쟁의 3년간은 초절하였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침략의 무리를 저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불사신처럼 싸운 전승세대의 조국수호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김지양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백전백승의 강철을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법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 우리 인민의 우애소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패배자로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용웅조선으로 우리 인민은 용웅인민으로 육사에 남았습니다. 전쟁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용웅은 620여 명, 그중 공화국 이중용웅만도 5명이라 되며 수훈자는 81만 5천여 명이라 됩니다. 한편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전쟁 3년간 미제 침략군 40만 5천여 명을 비롯해서 156만 7,100여 명의 조건을 살상 및 포로했고 1만 2,200여 대의 비행기를 러에 격추 격상시켰으며 3,060여 대의 땅크와 190여 대의 장갑차를 러에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560여 척의 함선 및 선박을 러핵 격침 격파시켰으며 7,690여 문의 포를 러핵 격파한 것을 비롯해서 전쟁 3년간 러핵 및 파기한 적들의 전투 기술 기재는 구수가 2,295만에 달합니다.
1: 지금 온 나라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1950년대에 발의된 저국수호 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으며 전승세대의 뒤를 이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한 승양이 미제의 후손들에게 또다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복수의 의지를 더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우리 국가의 소자를 인민의 리상에 꼽혀나는 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 신화 창조로 화성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화성 지구 5단계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군인들과 수도 건설자들, 청년 전력대원들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조태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과감한 공격 기세로 맡은 대상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의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증폭시키는 화선식 정치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이는 한편, 공정별 작업들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살림집과 공공건물 및 기단층 봉사망을 비롯한 모든 대상 건설을 일정대로 진척시키면서 지붕공사와 내부 마감 및 구획공사가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 있습니다. 새 계획 기간에 첫 과업을 훌륭히 완수하려는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격양돼서 건설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민군 건설 부대들에서는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맡은 대상 공사를 힘있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각종 규격의 철근 가공과 조립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진동 다중기 등의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건설물의 견고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 건설자라는 고귀한 부름과 영예를 빛내이며 사회 건설 단위들이 맡은 살림집 골조 공사를 전부 결束하고 내외부 마감 작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성중앙기관 제1요단의 건설 건재공업성 대대, 국토환경보호성 대대, 상업성 대대에서 건설물의 질 보장에 주대는 힘을 놓고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지붕 공사와 국배수관 설치, 환기 블로크 축조를 손색없이 해제키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제2요단 봉화무역국 대대에서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전기선 누르기, 각종 단반 설치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매음재 바르기와 보온재 붙이기 등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흥무역국 대대에서는 자재를 선행시켜 최신 비트 및 지대성 층 공사를 기한 전에 완수한 기세로 내외부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의 거리를 일도 세우고 나라의 서부 국경 지역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공지인 대농장 도시를 건설한 그 열정으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서도 애국 청년의 기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건설 장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살림집 골조 공사를 결속한 개성시 요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능률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여러 작업을 입체적으로 진행하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량강도 요단과 석도전 청년돌격대 요단, 평양시 요단, 황해북도 요단 등에서도 청년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의 실효를 높이면서 공정 간 연결을 치밀하게 해서 맡은 공사 과제 수행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성 지구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과 정치가 완벽하게 구현된 우리식 발전과 문명의 번복이적 실체로 더 훌륭하게 전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려는 군민 건설자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의 과감한 투쟁에 의해서 공사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대가 제시한 간속지 개간 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 정신이 1회 간속지 건설장에 세차게 나르치고 있습니다. 간속지 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 간속지 건설 종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상반년 기간에 5천여 미터의 방조제를 쌓아 1차 물막이 공사를 기한 전에 결속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건설 용량과 기계 수단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기술 지도와 자재 보장 대책을 앞세우며 공사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했습니다. 당 정책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호, 대형 직관 판도를 존개하고 화선식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단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대가해 주었습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현장 수리기지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 화물자동차, 불도젤, 이동식 압축기를 비롯한 운전기재들과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며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이래리와 흑록리 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건설자들은 발파를 연속 들이대어 많은 양의 막돌과 토량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장송, 보산, 석화, 다사, 로하, 곽산 간속지 건설대의 노동계급은 압축기, 차감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앞선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매일 수십 메터의 방조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강 다사 기계화대의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각종 부속품들의 수리 정비를 진행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한입방 메터 도시기, 한차 도뛰기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며 날마다 수천입방 메터의 막돌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저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성스러운 애국 위협에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평안북도 간속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집단적 혁신으로 공사 성과를 확대하면서 월포도 간속지 공사 준비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0: 다음,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까이라 교회에 있는 사카라 유족에서 고대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069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세기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고위 관리들의 곳이라고 합니다. 19일 정부는 무덤들의 발견은 당시 사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옥 강경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총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31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30도씨, 원산 31도씨, 함흥 32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30도씨, 남포 31도씨, 라손 30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낀 후 오후에 개였다가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사리원 씨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씨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 씨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씨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씨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 씨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9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4도씨, 28도씨, 사리원 24도씨, 28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3도씨, 26도씨, 함흥 23도씨, 28도씨, 청진 22도씨, 27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3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서성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복리를 투쟁의 동력으로 줄기찬 발전의 표대로 삼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아루새기고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을 위함에 나라의 천사 만사를 무조건적으로 지향폭종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는 이 땅의 거창한 변혁과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는 근본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곳은 없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지니신 확고한 신조이고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지난 2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결속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화성지구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선진문명을 채원한 대건축군의 웅자도 그러하지만 그 속에 다름 아닌 인민의 진정한 행복과 밝은 모습이 비껴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절대적인 인민관이며 철저한 복무정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이 땅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창한 전변들이 과연 어떤 숭고한 의지에 또받들린 것인가를 다시금 절절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의 천만리를 웃으며 헤쳐온 강인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한 몸이 그대로 인민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꽃피우는 뿌리가 되어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수놓아가시는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자신께서 먼저, 정녕 여기에는 우리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뜨겁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오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그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금지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0: 황희복도 성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대혁 동지의 이야기 되새길수록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며 수도의 일도선 근 6만 세대의 살림집과 전국의 농촌들의 일도선 현대적인 농촌

0: 살림집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고귀한 산하들인 시군병원들과 종합봉사소들, 지방공업공장들과 바닷가 양식사업소들, 훌륭한 문화휴양지로 일도선 원산칼마 해안관광지구와 사회주의 복원의 상징물로 눈부시게 솟아난 평양종합병원, 우리나라 북부 산간도시의 전용 특색 있는 사계절 산악관광지로 더욱 일신해가는 삼지은시의 일도선 현대적인 호텔들과 원포 근로자 휴양소, 저국의 소복균 압록강 기술계,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 도시로 일도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온실농장들, 꼽아보자고 해도 아름차고 바라만 보아도 희한한 창조물들의 주인 향유자들은 다름 아닌 인민,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인민들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스승이기에 모든 정책과 시책, 모든 창조와 재보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부름과 하나로 잇따라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리상, 인민의 염원, 인민의 수건을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욱 빨리 빛나는 현실로 당겨와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고귀한 뜻입니다. 인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이라도 앞당겨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만지무의 만짐을 골무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 속도를 더더욱 높이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사랑하는 인민에게 하루빨리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불륜불효의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위대한 권신의 세계 속에 우리의 세월은 착공이자 전공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세월로 되었고, 1년을 기한으로 나라가 한 번씩 달라지고 그와 더불어 혁신과 도약의 층계를 한 단 한 단 밟아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우리 혁명의 흐름으로 전진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그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나라의 200번째 군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지방건설을 일사천리로 내밀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이 꽃피날 휘황한 미래가 힘있게 마중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동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1: 이 땅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나날들의 이룩된 성과들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난관을 뚫고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멈춤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믿음직한 향도적 역량으로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시며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결과 로그의 결과입니다. 정녕 눈물 없이 더듬을 수 없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행길이 없었다면, 또 그의 헌신적인 사색과 로그의 날과 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속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0: 지구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다고 자초하는 당도 있지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무조건적인 폭무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당은 오직 조선노동당밖에 없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우에 해야 한다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뜻깊은 말씀에는 바로 인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더 좋은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내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와 완강한 실천력이 비껴 있습니다. 당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던 역사의 시각을 되새겨보면 석탄 공업지구들을 거창하게 변화시키실 부침없는 의지를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영상이 숭엄히 오디어옵니다. 중구역인민위원회 과장 리운숙 동지는 말합니다.
2: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석탄공업을 축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 때 대한 의정이 토의된 소식에 접했을 때 정말이지 전국의 탄부들과 가족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졌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일신, 천지개벽시키는 것은 실로 거창한 변혁투쟁입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전변을 결심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절대의 인민관과 복무정신을 지닌 위대한 조선노동당만이 내릴 수 있는 대용단입니다. 인민을 위해 또다시 만주미에 만주미를 덧지고 나선 어머니당의 불같은 열과정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사람들 누구나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인민의 당, 군신의 당, 조선노동당의 진모습을 다시금 온 몫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0: 지나온 간관투쟁의 료정을 돌이켜보실 때마다 탄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하여 제일 먼저 생각하시며 항상 탄부들을 더없이 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은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개벽시킬 때 대한 웅대한 구상으로 이어졌으니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풍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인민이 있어 당도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곳이 있다는 억척의 신조를 지니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돋놓으시며 인민을 위한 복무를 자신의 락으로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절대의 인민관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해주 농기계공장 지배인 김학철 동지는 말합니다.
3: 지금도 저는 당제 구차대의 참가의제를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숭고한 이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게 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환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우뜸이어야 하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대해야 한다는 순간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면불휘의 로고가 대세계와 가슴 두드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0: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

모두 다 사회주의의 전도에 대한 자신심과 열정, 투지를 백비하면서 우리 민의 비상과 희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민의 비상과 희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바로 여기에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이 바라고 인민을 위한 사업을 자신의 수건으로 내세우시며 그 무엇이든 무조건 행해시려는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옥석불빈의 의지가 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견결한 의지를 지니시고 끝없는 혼신의 료정을 이어가시는 자유로운 오보이를 높이 모시오. 이 땅 위에는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호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청단, 금천, 초론,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국부족 지역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1: 위대한 명장을 높이 모신 병사들의 노래,

이 시간에는 7월 22일 수요일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예미언이 당이 펼친 설계도 따라 저국은 계속 변모된다. 이런 표제를 달고 우리식 문명 발전이 신심충천한 안양을 지배하며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군인 건설자들이 전국의 20개 시군들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방대해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 있는 소식. 라곤포가 현대적인 산업지구로 전변되고 있는 소식. 각지에서 지난해에 비해 근 1.4배로 높아진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일신 촌지개벽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국가설계총국에서 탄광도시 설계 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용장의 화선 천리길 이런 제목으로 국보적 도서 김일성 전승기를 펼치고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귀국한 소식과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는 전승세대의 감 높은 삶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의 열사들의 류회가 새로 안치된 소식 그리고 만세대 창작사의 창작 단위들과 일꾼들, 창작가들에게 당및 국가 표창이 수여된 소식과 정치 영어 당 사상 사업을 해설한 글을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원칙성과 청렴 결백성은 일꾼의 생명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사심은 흑심을 낳고 흑심은 변심을 낳는다에 대해 쓴 글을 싣고 집중 강연 선전을 통한 사상 공세의 위력을 더욱 증폭시키며 지역의 3대 혁명 수행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고 있는 평촌구역당 위원회를 서기한 기사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당 조직들을 서기한 기사들, 그리고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기념 유명중앙예술선전대와 유명예술서조원들의 종합공연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우리는 조선 사람, 지상연단의 계승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천성청년단광 리스복 청년돌격대 대장 백금용 동무가 번이 온 글을 싣고, 전승세대의 불굴의 녹슬 가슴마다에 새겨가는 새 세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사정 및 공원무기 전시장에 전시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주문진 해상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오뢰종 21호를 서기한 기사와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전국 각지의 전쟁 로병들과 청년들의 상봉 모임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서시 그리고 원산 교육기자재 공장 성도원 유원지 관리소 백화원이 개건된 서식과 제1조선고고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떠나간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석탄공업 부문의 수많은 채탄중대와 굴진서대, 청년돌격대가 연간 분기, 월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소식을 비롯한 천성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과학연구 사업의 결과도 사상이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3중 3대 혁명 불군기 물리학부의 경험을 넣고 쓴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보건 현대화 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쓴 글과 강서구역 질병예방통제소에서 방역일꾼들의 실력 제고를 방역강화의 중요한 거리로 틀어쥐고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는 서시 그리고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나날이 꽃피어나는 종송이 이야기를 전하는 글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일꾼들은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인민을